2016년에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후대교육 사업에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 있는 여러 학교의 학생 선행 지주각대와 학교 종목별 전문화체육서조 지도교원들을 소개한 기사를 비롯해서 사회문화 기사들을 싣고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전쟁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자 나토 파멸 시간의 단축이다와 국제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석탄공업 부문의 세계적 변혁은 인민이 반기고 환호하는 우리 국가의 새로운 변화를 안아올 거창한 혁명사업 이런 제목의 론서를 싣고 상원세멘트 유납기업소에서 7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소식과 성중앙기관과 각지 수많은 단위들에서 석탄전선에 대한 지원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혁명에 대한 순간 책임감을 안으시고 해쳐오신 항일의 혈전만리 이런 제목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펼치고 쓴 글을 사진과 함께 싣고 당의 지방발전 정책을 실천으로 받들어 가고 있는 강원도 인민위원회와 남포시 인민위원회 일꾼들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대중운동의 생명은 그것이 대중 자신의 운동으로 되게 하는 데 있다 이런 제목으로 구원인민회의 대의원인 회창군 대응관리부 부장 박성국 동무의 경험글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올해 농사의 성패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업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해서 고온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알곡중산의 담보를 마련할 때에 쓴 기사들을 짓고 청암 바다 연어 사료보장 수산사업소에서 성게 양식의 힘을 넣어 지난해보다 1.5배나 더 많은 성게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둔 소식과 마음과의 사업을 초짜리에 놓고 대중운동을 심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는 3대 혁명 붉은기 곡산군 종축장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설비관리 기술혁신을 생산장성의 중요 고리로 틀어지고 나가고 있는 개성타월공장 일꾼들의 사업경험을 소개한 기사와 황해남도 자목관리처에서 범류의 고치 생산 계획을 초과 완수하는 성과를 이룩한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푸른 숲과 더불어 빛나는 애국의 값 높은 삶 이런 제목으로 북창군 회안역 덕천시 남덕역 일대의 무성한 경제림을 펼치는 데 기여한 애국자 부부들을 소개한 기사와 여러 단위에서 과학기술력의 중대로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소식 과학기술부문대학 대학생 다국어 경연 2026이 진행된 소식을 싣고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전쟁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자 나토 파멸 시간이 단축이다와 정미 7조약 날조를 통해 본 일제의 범죄적 만행을 폭로한 글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렸습니다.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내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내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도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보도입니다.
1: 강원도 법동군에는 오보이 수령님이 위대한 전승업적을 전하는 령포혁명사적지가 있습니다. 이 령포혁명사적지에도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후손만대의 길이 빛내어 주시려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발자취가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2: 2018년 7월 23일 먼리절 그날 령포혁명사적지에 도착하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승들의 점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이 깃들어 있는 령포혁명사적지를 돌아보려고 왔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1년 8월 령포혁명사적지를 현지 지도하시면서 혁명사적사업을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신 데 대하여 추억하셨습니다. 하다면 령포혁명사적지에는 과연 어떤 사적이 깃들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령포혁명사적지 강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3: 책임강사 전경춘입니다. 1951년 4월 전쟁의 중화를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화선 천리 포연탄을 쏘고 해치시고 인적도문 산골 마을에까지 찾아오실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일행이 마을 오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때 며칠째 내린 봄비와 눈속임물로 해서 냇물이 불어나 야전 승용차가 더는 전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미국 놈들과 싸우고 있는 전사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냇물을 한번 걷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겠는가고 하시며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몸소 장화를 벗어두시고 차디찬 냇물을 건너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나먼 전선길을 달려오신 자신의 그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부대 지휘관들과 호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작전도에 멸적의 붉은 화살표를 구호하시며 미제 침략자들을 멸망의 함정골에 쳐넣을 새로운 그상을 펼치시었습니다.
2: 경리하는 총비서 동식께서는 그날 령포혁명사적지를 돌아보시면서 령포혁명사적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산지구 해안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부대를 찾으시어 부대 장병들을 전쟁 승리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주신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 있는 뜻깊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 강사 류은숙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1년 4월 27일 밤 령포리 오시어 28일까지 계시면서 부대 실태를 여야하시고 인민군 장병들 앞에서 부대의 전투력을 높여 해안방어를 철벽으로 강화하자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설하시는 사진문헌을 보시면서 경량 청비서 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꾼들에게 동무들이 이미 다 보았겠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을 높이 두시고 연설하시는 역사적인 사진문헌이 바로 여기에서 남긴 사진문헌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연설 내용은 참으로 심오한 가르치심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연설에는 강철의 용장의 독창적인 해안방어 사상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5: 강사 박은양입니다. 1951년에 들어서면서 전선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제 침략자들은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지상전선에 더 많은 무력을 끌어들이면서 모험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한편 동서량 해안에 대한 대규모적인 상륙작전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성된 군사정치 정세와 넘들의 청적 기도를 명철하게 꿰뚫어보시고 해안방어를 강화하도록 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시 원산지구 해안방어 임무를 맡은 이 부대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1: 가열 초절한 전화의 나날 법창적인 군사전략 사상들과 주체전법들을 제시하시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전략전술적 우세로 다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위인상을 전해주는 역사의 거장인 것으로 해서 령포혁명사적지는 오늘도 찾아오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세찬 격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6: 관장 박춘하입니다. 2018년 7월 23일 우리 수령님께서 모범전투인들과 담화를 하신 사적건물 내부를 다 돌아보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전쟁식에 오셔서 7사단 장병들 앞에서 연설을 하신 곳이 있겠는데 거기가 어디인가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최고사령관 동지 연설토는 한참 가셔야 되고 경사가 급해서 승용차를 타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기온이 40도나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수련님께서도 고르셨는데 내가 차를 타고 가면 안 된다고 하시며 나도 걷겠소 하시면서 온몸이 땀이 비어도 쏟아지는 속에서도 저기 경사급한 연설토로 선참 걸음을 옮기시었습니다. 이날 걸음을 옮기시던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지금은 이렇게 차가 오를 수 있도록 포장도로가 나있지만 우리 수련님께서 오셨을 때는 어불거불한 오솔길밖에 없었겠는데 그때 우리 수련님의 나이가 39살이었다고 하시며 그날이 오보이 수련님을 못 견디게 그리워하시었습니다. 이날 경사급한 연설도로 오르시는 경리하는 청비서동지의 전환으로는 땀이 사정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자기도 모르게 최고사령관 덕지 땀이 비어도 쏟아져 내리는데 최고사령관 덕지 땀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이롭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날이 흘리신 경리하는 청비서동지의 땀방울은 여기 영포혁명사적지 아르시 교진 오보이 수련의 전승업적과 더불어 우리 장군님의 불미리 혁명업적을 후선만대 길이 전하기 위해서 바치고 가신 애국 헌신의 위대한 땀방울이었습니다. 이날 연설토 계양마당에 이르신 경리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이곳에 깃든 오보이 수련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에 대한 해설을 다 들어주시고 나서 동무들 보시오. 우리 수련님의 전승용도사가 얼마나 절절하고 가슴 뜨겁습니까? 우리 수련님께서 전쟁식에 이곳에 오셔서 연설을 한창 하실 때 적들의 비행기가 나타났지만 마지막까지 연설하신 것을 보면 우리 수련님의 무배 담력과 배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날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영포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이 여기 연설턱이 있던 사적해설을 들으면 우리 수련님의 위대성에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하시며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보이 수련님의 만고불밀의 전승업적을 대륙의 길이 전해가야 하며 우리 수련님의 전승용도사를 세세년년 길이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장군님께서 바치신 크나큰 헌신과 로고에 대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 세월은 류수와 같이 흐르고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어도 전승의 성지인 영포혁명사적지는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싸우신 거대하고 불멸할 전승업적을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고 있으며 경리하는 청비서동지의 위인상과 한없이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길이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0: 다음, 러시아의 무속 대변인 마리아 자로바가 7월 28일 로마니아의 비우호적인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7일 로마니아 정부가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호출하여 러시아 무인기들이 로마니아 領공을 침범했다고 비난하면서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대변인은 이를 무근관 행위로 락인 배격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작된 사건과 그에 따른 선조는 로마니아 상총부가 우크라이나 정권에 대한 무책임한 지지정책의 실패를 가리우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까발켰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의 도발이 아니라 바로 무분별한 친우크라이나 모험주의가 로마니아의 국가안전의 기초를 흔들어놓고 있으며 사회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마니아의 비우호적인 행위에는 해당한 대응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7: 그다음 나달 보관은 필요한 기간 나달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업 분야에 현대적인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주요 작물

0: 밀, 귀밀, 보리 등 주요 작물들의 수확권은 해마다 높아가고 있습니다. 수확한 나달을 창고에 전부 넣을 수 있지만 보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달 창고들의 종류. 사이로나 기계화된 큰 나달 창고는 보관 조건이 잘 갖추어진 기술 종합체며 그것들은 사용에 따라 차이 납니다. 그 중에서 주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매 창고. 수확물의 临시 보관을 위한 수매 창고는 대규모의 종합 농장 근처에 건설됩니다. 이 창고는 대체로 알곡 작물의 1차 가공과 씨 뿌리기용 종자 보장에 이용됩니다. 중개 창고. 대체로 나달을 한 운반수단에서 다른 운반수단으로 옮겨 싣기 위해 짧은 기간 보관하는 데 이용되는 중개 창고는 주로 철도, 뱃길과 인접한 농장 가까이에 건설됩니다. 기간 창고. 이 창고에서는 양곡 가공 공장들과 수출에 필요되는 나달을 보관합니다. 예비 창고. 이곳에는 국가 전략 예비 식량이 보관됩니다. 수용 능력이 큰 창고들에 가장 질 높은 나달들을 채워놓습니다. 예비 창고의 나달은 두 가지 경우에만 닫힐 수 있습니다. 즉, 예비를 갱신하거나 부족량을 메꿀 때에만 가능합니다. 생산용 창고. 량곡 가공 공장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항구 창고. 많은 양의 나달을 보관하고 배들에 싣기 위해 항구 가까이에 건설합니다. 나달의 临시 보관과 수출 준비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내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내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도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움 없이 잘 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새시대 천지개벽의 진정한 의미를 온 몫으로 체감하게 하는 우리 조국의 긍지 높은 축도인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이는 진정 인민에 대한 멸사폭무를 혁명적 방풍으로 하고 있는 위대한 우리 당만이 이룩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재해를 당한 인민들을 온 세상이 보란 듯이 행복의 최철종에 내세우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같은 의지, 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시키시려는 순관비상이 위화도 지구의 경이적인 변천을 안아왔습니다. 낙원의 섬으로 전변시킨 위대한 용도, 두 해 전까지만 해도 조금만 큰 비가 내리면 물난리가 나고 나던 위화도가 오늘은 위대한 당의 사랑 속에 낙원의 섬으로 전변됐습니다. 이 자랑찬 현실을 대할수록 우리 민은 2024년 7월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봅니다. 2024년 7월 우리나라의 북부 국경지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압록강의 수위가 위험 개선을 넘어서 5천여 명의 주민들이 침수 위험 구역에 고립돼서 시시각각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위험에 처한 압록강 유역 인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밤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고도 비 내리는 현지를 찾으시어 불리한 일기 조건과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영영한 비행사들이 주민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전 기간 지켜보시며 구조 전투를 몸소 지휘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그날의 불멸할 화폭을 돌이켜보는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국장 김원경 동지의 목소리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1: 예전 뜻하지 않은 자연의 컨난으로 드넓은 섬지구가 통째로 물바다로 변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석에 갇혀있는 그때, 우리의 격려하는 청비소 동지께서 빗바람치는 구조 현장으로 나오시어 시시각각 콧물이 사정없이 밀려드는 비행기지에서 마지막 한 사람을 구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었습니다. 재해성 이상기후라는 말이 무서운 재난을 동반하는 부름으로 울리고 사람들이 자연이 광란으로 불행을 당하는 참사가 그칠 새 없이 전해지는 이 행성에서 한 나라의 용도자께서 위험에 처한 수천 명의 수재민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현지에서 직접 지휘하시고 그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구원하도록 하신 이야기는 세계 공중구조전투의 기적인 동시에 인민사랑의 기적으로 세인을 감동시키었습니다.
0: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몸소 고무탄종을 타시고 큰물 피해 총영을 여의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엄하신 그 영상. 고무탄종 앞에 펼쳐진 것은 부연한 흙탕을 받아 그 위에 드문드문 끝머리만 보이는 전주대들과 가로수들, 그리고 앙상한 속가래만 남은 집지붕들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 밑에 잠겨 있는 인민들의 보금자리를 안아보셨습니다. 그 후 침수는 위에 모조선 야전열차에서는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붉은 당깃발을 들이우고 우리 당 역사에 특기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이제 큰물이 찐 다음 보수를 하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살림집들도 적지 않은데 복구건설 규모를 어떻게 잡겠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누구도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형편으로 볼 때 쉬이 결심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다 새로 지어주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오래전에 신의주 씨를 잘 꾸릴 때 대하여 교시하시었는데, 할 바에는 설계를 잘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게 별 천지로 꾸리자고, 역사적인 과제를 역사적인 실천으로 수행하자고 결연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며 인민의 아픔과 고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인민의 소원과 희망이라면 천만금을 기울이고 자신을 깡그리 바쳐서라도 기어이 꽃피워 주시는 위대한 인간, 위대한 오보이께서만이 내리실 수 있는 비상한 결단이고 엄숙한 영담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압록강기슬계 전변의 새 역사라고 하면서 국가설계 총국 과장 송선용, 처장 김현준 동지들은 말합니다.
2: 지금도 자그마한 고무단정에 올라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침수지역을 돌아보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수많은 용성을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땅 위에 자연의 광란이 덮쳐들 때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항상 인민사수전의 맨 앞장에 서 계시었습니다. 그 길에는 몸소 야전차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몰아치는 강풍을 맞바다에 치시며 큰 물피를 입은 항해북도 움파군 대총리를 찾아주신 눈물겨운 이야기도 있고, 허리치는 감탕물 속에 서슴없이 들어서시었던 안속 간속지의 포전과 검독의 미엄청만한 철다리길, 혹심한 태풍 피해를 입었던 홍원의 바닷가 덜서덜길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인민을 자신의 살부치처럼 여기시며 인민을 위한 고생을 제일 가는 낙으로 여기시는 분, 오리올수록 인민들 속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친근한 오보이가 계시기에 세계를 휩쓰는 대재앙 속에서도 우리 인민의 생명 안전은 극권이 담보되고 피해복구 서비스도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고 있는 것입니다.
3: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이 들이닥치면 어느 나라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더 굳게 뭉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인민을 자신의 피하살점처럼 여기시며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어떤 위험도 맞받아 서슴없이 한몸 내대시는 위대한 오보이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0: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마음속에 얼마나 희황한 위화도 지구에 내일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미처 알 수 없었습니다. 2024년 8월 평안북도 의주군 큰물피해 지역을 또다시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피해 복구를 단순히 자연재해가 몰아온 후과를 가시기 위한 사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당의 원대한 지방발전 강령을 실현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전망적으로 발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평안북도 피해지역 산림집 분공식장에도 몸소 참석하시어 위화도와 다지도의 소백정보에 달하는 온실종합농장을 크게 건설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수재민들이 평양에서 행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여러 차례나 건설 현장을 찾으시어 누구나 부러워할 현대적인 농촌도시를 건설해 주시고도 또다시 섬지구를 통째로 희한하게 전변시키실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온 나라 인민은 다시금 가슴 깊이 절감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는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인민의 오보이시라는 것을. 평안북도 설계연구소 부소장 장혁철 동지는 말합니다.
4: 한 해에도 여러 차례나 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온실종합농장을 규모와 실용성에 있어서 최상의 창조물로 일떠세우도록 고름고름 이끌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지도해 주신 건설 총계획안과 조감도 등 형성안만 해도 무려 170여 건이고 기술설계도면 3,850여 건이나 됩니다. 정말이지 개인을 경탄시키는 이 전변은 자연의 행포가 휩쓸었던 위화도지구를 새 시대의 이상적인 농장도시로 전변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고창한 대건설 작전을 진지해서 지휘하신 경량은 청성지의 현명한 용도가 나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0: 오늘도 숭엄이 우러릅니다. 지난해 8월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장과 섬지구 연구와 재방공사장을 선지지도하시던 경의하는 총부서 동지의 자유로운 그 영상. 그날 경의하는 총부서 동지께서는 최근 연간 건설한 대규모 온실농장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방대한 면적의 각이한 유형의 남새 온실들과 남새 가공공장, 저장시설뿐 아니라 남새 과학연구 중심과 시험 재배 온실들, 수백 세대의 살림집들까지 일시에 일도서는 대온실농장 건설 전역은 보람찬 개척을 위대한 창조와 변혁으로 부단히 상승 확대해 나가는 우리 기업의 무진한 발전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대규모 온실농장을 운영할 기술자 기능공 양성과 농장 운영에 필요한 농기계 및 설비 보장, 체종을 비롯해서 완공과 동시에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전 준비를 책임적으로 할 때에 대한 문제, 지역개발 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실로 자연의 재앙이 휩쓸었던 땅에 수천 세대의 살림집을 짓고 견관 제방을 쌓는 것만도 기적으로 여기던 때, 최대 규모의 온실농장을 건설하실 통이 큰 작전을 펼쳐주시고 평북도 인민들에게 현대성과 선진성, 실리성이 있어서나 건축 수준에 있어서 또 한 단계 도약한 온실농장을 안겨주시기 위해 몸소 건설 현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5: 지난 5월 신우주 온실종합농장을 찾으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희한하게 변모된 섬지구를 돌아보시면서 깊은 감에 잠기시어 온실남새바다, 유채꽃바다가 펼쳐진 섬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이 지구의 변천과정이 생생히 떠오른다고, 형체도 찾아볼 수 없게 황폐화되었던 섬지구가 1년 남짓한 기간에 농촌 문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새 기준으로 변모되었다고 잊지 못할 나날을 뜨겁게 추억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전변상이야말로 새 시대 천지 개벽의 진정한 의미를 직관해주는 사회주의 조선의 궁지 높은 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어버의 요라 같은 사랑이 오려있는 위화도의 전변을 보며 우리 인민은 다시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수도에서 살든 지방에서 살든 도시에서 살든 산골 마을에서 살든 똑같이 국가의 사회주의 시책 속에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경의하는 청세동지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우리 인민의 행복은 커만 간다는 것입니다.
0: 농업위원회 부위원장 조경국 동지의 이야기 들을수록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이야말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고귀한 결정체, 그이께서 인민들을 위하여 무한한 심혈과 노고를 바쳐 마련해 주신 고귀한 재부라는 생각으로 가슴 쳐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서북변 압록강기슭의 위화도 지구를 초유의 대온실군, 리성적인 농장 도시로, 자체의 튼튼한 생산력과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방발전의 새로운 본보기로 전변시켜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를 높이 모시어 인민의 꿈과 비상이 아름답게 꽃피어나는 거창한 변혁의 내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낙원이 섬으로 전변시킨 위대한 영도,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내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내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도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방송은 12시에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해상기예보, 1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4시에는 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에 보도, 16시에는 불패의 군력을 다져주시오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혁명적 단군설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5분에는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 20시에 보도, 20시 12분에는 오보이 사랑 넘쳐 흐르는 대중승마 봉사기지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와 중기해상예보,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31분에는 방송극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의 초침소리. 2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23시 38분에는 혁명가극 음악 감상시간, 이어서 방송 마감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에 진행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오도입니다. 연로자들을 귀중한 혁명선대로 여기시며 그들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사랑은 풍치수려한 대동강 기술계 1도선 평양 양로원에도 역력히 깃들어 있습니다. 양로원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설기로부터 자재보장 대책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신 경의하는

0: 경비세동 측에서는 2015년 8월 1일 찍는 듯한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새로 건설한 평양 양로원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기자 만난 평양 양로원 원장 최총심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가정적 분위기가 살아나게 시공한 식사실 또 특색 있는 내정과 현대적인 수용원실 등 양문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보양생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만내 만족해하셨습니다. 사실 그 모든 곳은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2015년 3월 5일 평양 양로원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하나하나 가르치신 대로 시공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자신이라고는 다 묻어주시고 평양 양로원 설계와 시공을 맡은 단위와 군인 건설자들의 위운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사업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만 평양 양로원과 같은 연료자들을 위한 훌륭한 보금자리가 일어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이민적 시책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조차 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이 뜻을 받도록 연료자들에게 아무런 군심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궁궐 같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니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연료자들을 늘 관심하고 잘 돌봐줌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연료자 보호정책을 철저히 정확히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0: 경리하는 청비서동 측에서 이것을 다녀가신 때로부터 얼마 후인 2015년 8월 7일 우리 당의 연로자 보호정책이 빛나게 구현된 평양 양로원 준공식이 진행되고 보양생들이 새 집에 이사를 하는 감동 깊은 화폭이 펼쳐졌습니다. 못 잊을 그날로부터 어느덧 11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평양 양로원에서는 연로자들을 위해 베풀어지는 당의 사랑과 운정 속에 인생의 락을 마음껏 누리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보양생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었습니다.
2: 평양 양로원 부원 정금혁입니다. 우리 평양 양로원의 보양생들은 철 따라 각가지 과일과 건강식품, 생활용품을 가슴 가득 달아안고 있습니다. 식료품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됩니다. 올림 녹화가 잘 된 야외 식도에서는 운동과 산책을 하고 낚시터에서 팔뚝 같은 물고기를 낚아내면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있습니다. 또 수경원실과 터밭에 제 손으로 여러 가지 남새를 심고 제 손으로 수확하는 기쁨도 맛보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항운기에도 복된 삶을 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양로원 노인들을 잘 돌봐줘 그들 모두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소름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시는 경리하는 청비서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고마움에 가슴 뜨거워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구성길에 떠받들려 전국 각지에는 양로원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온 나라에는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침범어 신혈육이 되어 독과 종을 나누는 아름다운 기풍이 한껏 찬업치고 있습니다. 경리한 청비서 동지를 사회주의 대가족의 노부위로 높이 모시고 사는 궁지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연료자 보호정책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려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3: 구성공업기술대학 창립 이른돌 기념보고회가 7월 31일에 진행됐습니다.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최용만 동지, 관계부문 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자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 제9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옥외는 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시기에 구성공업기술대학 창립 이른돌 쓸듯깊게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영광의 교정에 깃들어 있는 절세인들의 불멸의 영도 업적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57년 10월 당시 구성고등기계공업전문학교를 몸소 찾으시고 발전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나라의 기계공업 발전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이 학교를 모체로 구성공업기술대학을 내올 때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사업에 필요한 보서들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일 동지께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와 인재강국화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새세기 교육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용도하고 계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당의 교육중시 정책을 받들고 대학에서 지난 기간 학과목들의 방정책화, 원리화, 통속화 수준을 높이고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킴으로써 과학연구와 인재 양성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대학의 모든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당의 용도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결정 관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정치 사상 교양을 확고히 앞세우고 교육 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 있게 밀고 나가며 우선 교육 방법들을 더 많이 창조하여 모든 학생들을 혁명 실천에 이바지하는 인재들로 키워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원들이 자질 향상 사업의 힘을 넣어 높은 과학 이론적, 교수 실무적 자질을 갖춘 실력가로 준비하며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수행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을 이룩할 때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교육과학사업과 학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줄기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성업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인 발전과 전반적 왕량을 위한 당의 구상을 자랑찬 중산성과로 받도록 하는 상원세민트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줄기찬 투쟁으로 7월 인민경제계획을 드팀없이 완수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당의 크나큰 믿음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새로운 기적창조에 떨쳐나선 생산자 대중의 애국열의를 더욱 고조시키는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들이대는 한편 과학기술 발전에 주대는 힘을 넣고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전개했습니다. 중앙조정실의 조정사들은 주원료의 립도와 분쇄기들의 상태에 맞는 합리적인 조작 방법으로 설비들의 시간당 생산 능력을 장성시키고 소속로의 열관리와 인입실에 대한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해서 일별, 교대별 생산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생산의 기본 공정을 담당한 소속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자재와 부속품들을 원만히 확보하고 소속로, 냉각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 혁신을 활발히 벌리면서 정비보수를 실속있게 해서 많은 크린카를 구원했습니다. 조합원료 직장에서 열 설비들의 특성에 따르는 온도 상승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효율적인 냉각 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계획을 넘치어 수행했으며 시멘트 직장에서도 부가물 배합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분쇄기들의 능력을 제고해서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기술자 진흥공들의 기술 실무 수준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삼천광산에서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고 앞선 천공 및 발파 방법을 활용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원 석회석 광산에서 굴착기들의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전기계통들의 성능을 갱신해서 광물 생산을 기한전에 완수했으며 화천탄광에서도 편도별로 압축기의 정상가동을 위한 배관 작업을 질적으로 마무리하고 운반계통의 원활성을 보장하여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불변의 투쟁 기질로 생명으로 간주한 상원세민토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뜻깊은 올해에 기적적 중산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릴 열이 안고 진군의 보폭을 심차게 내집고 있습니다.
3: 자강도와 양강도의 경공업 부문 생산단위들에서 지방공업 제품의 질제와 품종 확대를 위한 경쟁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민소비품, 기초식품의 질 제고를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운 당의 뜻을 새기고 해당 부문 일꾼들은 제품 품평회와 전시회를 의있게 조직하고 품질 검사를 엄격히 하는 것과 함께 생산 단위들 사이의 기술 교류를 활발히 벌이도록 조직 정치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민소비품 전시회에는 도안의 172여 개 소비품 생산 단위들에서 생산한 900여 종의 수만 점의 제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당의 운정 속에 새로 일떠선 동신군, 우시군, 장강군, 낭림군의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지방의 원료 원천을 이용해서 생산한 여러 가지 제품들로 전시회장을 이채롭게 했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정상화하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제고에 힘을 놓은 장자산 종합식료공장과 강계포도술공장, 강계편집공장 등에서 내놓은 갖가지 소비품들은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량강도에서도 지방경제의 획기적인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

0: 위한 경공업 제품 품평회가 특색 있게 진행됐습니다. 302여종의 수만 점의 소비품들이 출품된 품평회에서는 지방발전 정책의 산하들로 소산한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생산한 질 높고 가지수와 형태가 다양한 식료품들과 빨래비누, 몰비누, 샴푸, 린스, 각종 수지 제품, 목제품 등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공장, 삼지연 들쭉음료공장, 해산수지일용품생산사업소 등에서 자기지방의 얼굴이 살아나면서도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새 제품의 가지수를 훨씬 늘렸습니다. 원료기지 리용을 잘하고 있는 갑산군, 대감군에서도 산골군의 특색이 살아나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자강도와 량강도의 경공업 부문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공유하면서 소비품의 질 제고와 새 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1: 잠업을 발전시킬 때 대한 당 정책을 받들고 각지 잠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기급이 보험료의 치기를 활발히 전개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제 고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잠업비단 공업국과 해당 단위 일꾼들은 우량 품종의 노예종자 확보와 뽕나무모 생산 방법, 뽕밭 비배관리와 관련한 보여주기, 실무 강습 등을 실속있게 조직하는 한편 계절 조건에 맞게 뽕나무들의 생육을 지켜세우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에서 뽕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와 누에 알깨우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봄 누에고치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은천 잠업관리소에서 선진적인 누에치기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연간 고치 생산 계획을 105%로 앞당겨 완수했으며 봉천 연안 잠업관리소에서도 식물성 농약을 자체로 만들어 이용하고 공정별에 따르는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준수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남포시에서 우량 품종의 누에종자를 확보하고 이른봄 누에치기 방법을 활용하여 뽕잎을 절약하면서도 품질이 높은 고치들을 수확했습니다. 항구, 온천, 강서 잠업관리소의 종업원들은 잠실 온습도 보장과 병충해 마기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계획보다 많은 고치를 생산했습니다. 고원, 정평, 여독 잠업관리소를 비롯한 함경남도의 잠업단위들에서도 잠실과 야외 가설막들에 대한 공기관리와 소독, 살균 작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한편 어린 누에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좋은 결실을 마련했습니다. 평양시의 력포, 강남 잠업관리소와 평안남도의 평원, 덕천 잠업관리소에서는 생산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예견성 있게 내밀고 누에들의 성장에 유리한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 줌으로써 봄 누에고치의 개당무기를 늘렸습니다. 각지 잠업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봄 누에고치 생산 성과를 부단히 확대하면서 가을 누에고치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0: 과학기술부문 대학 대학생 다국어 경연 2026이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에서 진행됐습니다. 외국어 학습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다국어를 소유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며 대학들에서 창조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둔 이번 경연에는 각지에서 선발된 대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경연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리과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장철구 평양상업대학, 평양건축대학 등이 우수의 용예를 지녔습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과 참가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습니다.
1: 다음, 팔레스티나 이슬람교 항쟁운동 하마스가 7월 28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국방상의 망발을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이스라엘 국방상이 요르단강 소안 지역에 있는 새로운 피난민 거주지를 철거시키고 주민들을 이주시키라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대량 학살과 범죄를 즐기는 자의 사고방식이라고 단죄했습니다. 요르단강 소안 지역의 도시들과 피난민 거주지들에서 벌리는 이스라엘의 작전들은 결코 팔레스티나인들의 항쟁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국제공동체에 이스라엘의 행동을 주시하고 그 주동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은봉, 강철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북부의 대부분 지역과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이 구름이 끼면서 백두산, 개성, 판문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회창, 대관, 연안, 회룡을 비롯한 흉안남북도, 황해남도, 함경북도의 국포적 지역에서 오전에 안개가 꼈습니다.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내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 평균 산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내일까지 천내, 종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송,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은유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운산, 온성, 대홍단, 명원을 비롯한 북부,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함경북도, 량강도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벼락도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예견되는 강수량은 함경북도, 량강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10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mm 미만입니다. 내일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안북도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며 강원도, 함경남도의 바닷가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화평, 무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국부족 지역에서는 한때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벼락도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인 후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10 내지 40mm, 특히 라선시와 연사를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70mm 정도입니다. 바람은 오늘과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은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7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3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33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 해산시는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청진, 라선시는 개였다가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송 33도씨, 신의주, 해주, 사리원 33도씨, 강계 32도씨, 원산 36도씨, 함흥 37도씨, 청진 30도씨, 해산 32도씨, 남포 33도씨, 라선 31도씨, 개성 33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시는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0: 오후부터 주로 계획이 있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한때에 비가 내리겠으며 문산 함흥시는 주로 계획했습니다. 청진 라선시는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6도씨 33도씨, 신의주 27도씨 33도씨, 해주 26도씨 33도씨, 사리원 25도씨 33도씨, 강계 24도씨 31도씨, 원산 26도씨 35도씨, 함흥 25도씨 32도씨, 청진 24도씨 27도씨, 해산 22도씨 30도씨, 남포 25도씨 33도씨, 라선 22도씨 25도씨, 개성 26도씨 33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나시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리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2m를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를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5m를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를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를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를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를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를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8월 4일부터 8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일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5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6일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7일과 8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8월 4일부터 8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2: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지으신 불의의 거전적 명작 저국의 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내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내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도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조체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평양인 김정운동 측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러먹는 요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시며 인민은 못 믿습니다. 위화도 지구의 금지 높은 전쟁상에 2024년 7월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섬 지역에서 발생한 큰 피해는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에 커다란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삽시에 모든 것이 감탕으로 뒤덮였던 피해 지역에 오늘은 노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으니 농업위원회 부원 서명훈 동문은 위민 혼신의 료정을 사격하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인민 사랑의 세계에 떠받들려 신의주 온실종합 농장 건설이 시작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당과 정부가 행복에 교환하는 사람들보다 불행을 당한 사람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신조를 지니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연의 행포가 휩쓸었던 위어더 지구를 새 시대의 리성적인 농장 도시로 전변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거창한 대건설 작전을 진지해서 지휘하셨습니다. 2024년 12월 평안북도의 피해지역 산림집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신의주시를 사회주의 조선의 발전상과 위력을 직관할 수 있는 현대성과 독창성이 구현된 발전적인 도시로 개변시킬 때 대해 천명하시고 지역의 변천을 위한 새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최근 몇 해간에 동해 지구의 준평과 연포, 수도 평양에 대규모의 현대적인 온실 농장들을 건설하여 온실 남새 생산의 경제적 효과성을 검증하였는데 여기 섬 지역에까지 온실 바다를 펼쳐놓게 되면 인민 생활 향상에서 보다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온실 종합 농장 건설을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0: 다음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오기는 계획의 성과적 완결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을 진두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2025년 2월 최대 규모의 온실농장과 남세 과학연구 중심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몸소 착공의 첫삽을 뜨시고 건설장을 찾고 찾으시며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야린 총비서동지. 그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농업위원회 부원 권진수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2025년 하반년에만도 네 차례나 건설장을 찾고 잡으시면서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그 규모와 실용성에 있어서 최상의 창조물로 일도 세우도록 건설의 좋은 과정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농장 건설에 필요한 수많은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까지 내려보내 주시면서 섬 지구를 지방발전의 새로운 본보기로 꾸리시기 위하여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지도해 주신 건설 총계획안과 조감도를 비롯해서 형성안만 해도 무려 170여 건이었고 기술설계 도면은 3850여 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섬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이채로운 물림 경관을 수송할 때 대한 문제, 온실농장 경영 준비를 잘 갖출 때 대한 문제, 영양과 수단을 총집중하여 온실농장 지구의 지대 정리와 물림 녹화 및 방풍림 조성 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때 문제를 비롯하여 그 어느 곳이나 절세 위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손길 아래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은 이미 건설된 온실농장들에 비해서 그 현대성과 손질성, 실리성에 있어서나 그리고 건축 수준에 있어서 또 한 단계 더 약한 시대의 본보기적 창조물이었습니다.
0: 지난 1월 2일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장을 찾으시고 뜻깊은 새해를 맞이한 전체 청년전이 군인 건설자들을 축하 격려해 주신 경야린 청비서 동지. 2월 1일에 진행된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준공식에도 몸소 참석하시어 새시대 영 청년들의 감높은 위훈을 평가하시면서 청년들과 군관 병사들이 영서 성치는 청춘의 힘과 열정으로 강대한 우리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조선 청년의 명예를 위하여 더 용감히 더 씩씩하게 투쟁해 나아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신 경야는 총기 소동지이십니다. 유채꽃 바다 펼쳐졌던 지난 5월 신이조 온실종합 농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야는 총기 소동지께서는 대농장 도시의 특색 있는 경관을 바라보시며 온실 남새 바다, 유채꽃 바다가 펼쳐진 섬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위화도 지구의 변천 과정이 떠오른다고 이 전변상이야말로 새시대 천지개벽의 진정한 의미를 직관해주는 사회주의 조선의 금지높은 축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신이조 온실종합농장은 명실공히 당정책이 집대성되어 있는 직관물이고 실물교육의 교본이라고 우리 당은 위화도 지구의 지역개발 사업을 시발로 하여 지방의 획기적인 비원천을 위한 보다 완강한 분투와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반드시 전국의 모든 농장과 지역들을 사회주의 문화농촌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진시킬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대대로 물난리를 숙명처럼 여기던 골목의 땅에 새시대 지방 변혁의 눈부신 비약상을 과시하며 리상적인 농촌 문화도시 대온실농장의 피를 켜진 경이적인 현실은 경야는 김종훈 동지의 숭고한 인민관, 탁월한 용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진정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수도에서 살든 지방에서 살든 도시에서 살든 산골 마을에서 살든 똑같이 국가의 사회주의 시책 속에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경야는 성비소동지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이 땅 위는 언제나 기적의 새 풍경만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시며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도님의 경이한 영도 밑에 새 생활이 꽃피우나는 내 고향 내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그 품 속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한없는 긍지와 행복을 반영하여 1954년에 창작된 가요 내 고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지금까지 1954년에 창작된 가요 내 고향을 보내드렸습니다.
1: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내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내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도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모두입니다. 강원도 법동군에는 오보이 수령님이 위대한 전승업적을 전하는 의령포 흉명사적지가 있습니다. 이 의령포 흉명사적지에도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후손만대의 길이 빛내어주시려는 경의하는 촌비서 동지의 불멸의 발자취가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1: 2018년 7월 23일 먼니절 그날 령포 혁명사적지에 도착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승들의 점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이 깃들어 있는 령포 혁명사적지를 돌아보려고 왔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1년 8월 령포 혁명사적지를 현지 지도하시면서 혁명사적 사업을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신 데 대하여 추억하셨습니다. 하다면 령포 혁명사적지에는 과연 어떤 사적이 깃들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령포 혁명사적지 강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2: 책임 강사 전경춘입니다. 1951년 4월 전쟁의 중화를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화선 천리 포연탄을 쏘고 해치시고 인적도문 산골 마을에까지 찾아오실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일행이 마을 오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때 며칠째 내린 범기와 눈속임물로 해서 냇물이 불어나 야전 승용차가 더는 전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미국 놈들과 싸우고 있는 전사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냇물을 한번 걷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겠는가고 하시며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몸소 장화를 벗어두시고 차디찬 냇물을 건너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나먼 전선길을 달려오신 자신의 그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부대 지휘관들과 호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작전도에 멸적의 붉은 화살표를 구워가시며 미제 침략자들을 멸망의 함정골에 쳐넣을 새로운 구상을 펼치셨습니다.
1: 경의하는 총비서 동식께서는 그날 령포 혁명사적지를 돌아보시면서 령포 혁명사적지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산지구 해안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부대를 찾으시어 부대 장병들을 전쟁 승리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주신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 있는 뜻깊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강사 류은숙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1년 4월 27일 밤 령포리 오시어 28일까지 계시면서 부대 실태를 려야하시고 인민군 장병들 앞에서 부대의 전투력을 높여 해안방어를 철벽으로 강화하자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설하시는 사진문헌을 보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꾼들에게 동무들이 이미 다 보았겠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을 높이 드시고 연설하시는 역사적인 사진문헌이 바로 여기에서 남긴 사진문헌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연설 내용은 참으로 심오한 가르치심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연설에는 강철의 용장의 독창적인 해안방어 사상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4: 강사 박은양입니다. 1951년에 들어서면서 전선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제 침략자들은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지상전선에 더 많은 무력을 끌어들이면서 모험적인 광격을 시도하는 한편 동서량 해안에 대한 대규모적인 상륙작전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성된 군사정치 정세와 넘들의 청적 기도를 명찰하게 꿰뚫어보시고 해안방어를 강화하도록 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시 원산지구 해안방어 임무를 맡은 이 부대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0: 가열 초절한 전하의 나날 법창적인 군사전략 사상들과 주체전법들을 제시하시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전략전술적 우세로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위인상을 전해주는 역사의 거장인 것으로 해서 령포혁명사적지는 오늘도 찾아오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세찬 격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 관장 박춘하입니다. 2018년 7월 23일 우리 수령님께서 모범전 던들과 담화를 하신 사주꾼물 내부를 다 돌아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전쟁 시기 오셔서 7사단 장병들 앞에서 연설을 하신 것이 있겠는데 거기가 어디인가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최고사령관 동지 연설들은 한참 가셔야 되고 경사가 급해서 승용차를 타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기온이 40도나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수령님께서도 고르셨는데 내가 차를 타고 가면 안 된다고 하시며 나도 걷겠어 하시면서 온몸에 땀이 피어도 쏟아지는 속에서도 저기 경사급한 연설 들어 손참 걸음을 옮기시었습니다. 이날 걸음을 옮기시던 경례하는 청비서동식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차가 오를 수 있도록 포장도로가 나있지만 우리 수련님께서 오셨을 때는 어불거불한 오솔길밖에 없었겠는데 그때 우리 수련님의 나이가 39살이었다고 하시며 그날의 오보이 수련님을 못 견디게 그리워하셨습니다. 이날 경사급한 연설도로 오르시는 경례하는 청비서동제 전환으로는 땀이 사정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자기도 모르게 최고사령관 덕지 땀이 비어도 쏟아져 내리는데 최고사령관 덕지 땀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경례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이롭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날이 흘리신 경례하는 청비서동지의 땀방울은 여기 영포 혁명사적지 아로 새겨진 오보이 수련의 전승업적과 더불어 우리 장군님의 불미리 혁명업적을 후손만대 길이 전하기 위해서 바치고 가신 애국 헌신의 위대한 땀방울이었습니다. 이날 연설토 계양마당에 이루신 경례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이곳에 깃든 오보이 수련님의 불미리 전승업적에 대한 해설을 다 들어주시고 나서 동무들 보시오. 우리 수련님의 전승용도사가 얼마나 절절하고 가슴 뜨겁습니까? 우리 수련님께서 전쟁식에 이곳에 오셔서 연설을 한창 하실 때 적들의 비행기가 나타났지만 마지막까지 연설하신 것을 보면 우리 수련님의 무배 담력과 배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날 경례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영포 혁명 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이 여기 연설터 깃든 사적해설을 듣으면 우리 수련님의 위대성에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하시며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보이 수련님의 만고불밀의 전승업적을 대를려 길이 전해가야 하며 우리 수련님의 전승용도사를 세세년년 길이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장군님께서 바치신 크나큰 헌신과 로고에 대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 세월은 류수와 같이 흐르고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어도 전승의 성지인 령포혁명사적지는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싸우신 거대하고 불멸할 전승업적을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고 있으며 경례하는 청비서동지의 위인상과 한없이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길이 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0: 당지 구차대위가 제시한 새로운 오기는 계획의 첫 대구 아업을 성과적으로 완결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중산투쟁이 더욱 힘있게 전개되고 있는 속에 군제공업부문에서 생산을 활성화하여 사회주의 대건설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의 대건설 구상을 세민트 증산으로 받들어 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굳건히 이어가며 상원세민트연합협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7월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순천세민트연합협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옷간 점검과 순회 점검을 간직해 하고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창안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천누리 세민트 공장에서도 생산 공정들의 원활성 보장에 힘을 넣어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신선유리 공장에서도 영위로 운영해서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제품의 실수율을 제고하면서 공정 간 교대들 사이의 련계와 협동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에서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을 철저히 준수해서 판유리 생산에서 련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 다음, 흐르바츠카에서 7월 29일 고온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나라의 전반적 지역에 강한 열파가 들이닥치고 최고 기온이 40도씨에 이를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상수문기관은 주민들이 열사병 등 있을 수 있는 위험에 각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6: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내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내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도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 공업 부문, 도시 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7: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비옥이 이끄시는 졸세의 위인. 교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혁명 무력은 변화되는 그 어떤 정세나 위협에도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 있으며 용적인 전투정신과 거상한 정치도덕적 풍모로 자기의 위력을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지면서 국가방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전처선들에 억척같이 서 있습니다. 불패의 군력을 다져주시오. 위대한 혁명용도의 처식이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일꾼들에게 하신 간곡한 말씀이 세월의 언덕을 넘어 오늘도 우리 민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줍니다. 우리는 지난날 군력이 약해서 나라를 통째로 잃고 식민지 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됐던 피눈물 나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군력이 약하면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지킬 수 없고 나중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롱락물로 희생물로 되는 것이 오늘의 오묘난 현실이며 따라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격려하는 전비서 동지. 자자구구 세일수록 한나라 한민족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부흥본영이 어떻게 지켜지고 담보되는 것인가를 깊이 새겨주는 뜻깊은 가르치심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위대한 혁명용도의 날과 달들이 이 땅의 장엄이 흘렀습니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군대에서는 정치사상 강권화를 군건설의 제1의 전략적 과업으로 과거에 틀어지고 우리 군대를 사상의 힘과 위력으로 백승하는 혁명 강군으로 모든 장병들을 정신력의 최강자, 참된 애국군인으로 억세게 결대대하여 천명하셨습니다. 모든 장병들을 정신력의 최강자, 참된 애국군인. 이 고귀한 가르치심에는 우리 혁명 무력을 명실공히 주체 혁명 여부를 군력으로 굳건히 담보하는 제1졸사대로 우리 당의 억척의 취지점으로 비상이 강화해 나가시려는 졸세위인의 순관 뜻이 세차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효명한 용도가 있었기에 우리 혁명 무력은 초남무적의 혁명 강군으로 그 위용을 떨치었으며 우리의 자비적 국방력은 더욱 철통같이 장성 강화됐다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도구 촐람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인민의 안녕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강의 군사력을 키운 것이야말로 우리 당의 업적 중의 업적입니다. 군력이자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조국의 북강번영과

0: 의 행복이 있다는 우측불변의 신념을 지니신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식 국방발전의 완벽한 지름길을 진도에서 개척하시고 강력히 인도해 주시며 우리 국가의 존엄을 온 세상에 빛내주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치셨습니다. 천재적 예지와 비범 특출한 영도록으로 우리 인민과 후대들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최강의 국력을 마련해 주시고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 위대한 우리 국가 제일주 시대를 펼쳐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시였습니다. 용광의 군기들을 펄펄 휘날리며 나아가는 최종의 전투대오들의 늠름한 모습과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의 실체인 웅건장대한 절대병기들의 모습은 절세 위인을 높이 모시어 초나 제일 강군으로 장성강화된 우리 혁명 무력이 새로운 발전 면모와 그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 국가 특유의 제일 국력을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국력 강화의 레이성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토쳐 승리혁명을 불러오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령도의 자욱을 우리는 삼가 더듬어 봅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가장 정확한 전략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위험천만한 시험 발사장들을 찾아 쉼없이 이어가신 멀고 험한 길들과 풍랑 사나운 백길들, 바람세찬 하늘길들에는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온옷과 심혈을 땅그리 바쳐오신 위대한 용장의 혼신의 만단 사연이 묵묵히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주시려 중중척척 막아서는 시련의 천만 고비들을 불굴의 의지로 강행 돌파하여 오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눈물겨운 애국 혼신과 불함없는 공격 정신에 비해서 우리 조국은 남들이 수십 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할 군사적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에서 하신 제8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종합보고에서 제일을 준비하고 전략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되돌릴 수 없게 영구적으로 다진 것이라고 하시면서 국가 핵무력 정책이 전 재민의 총의를 반영한 공화국 법으로 채택된 것은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미 제국주의와 그 추종 무리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강화 로정은 계속될 것이라는 초강경 노선을 선포하고 우리의 핵을 놓고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흥정할 수 없게 불태의 손을 그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힘을 키워나가는 데서 만족과 그 끝이란 있을 수 없다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화선길을 끊임없이 걷고 계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지난 3월에 만도 구축함 최윤호를 방문하시오 함선 고분대의 전투정치 훈련 실태와 취역을 앞두고 진행 중인 함해 작전수행 능력 평가 시험 공정을 요의하시고 조선인민군 저격수의 날에 주마여 진행된 사격 경기를 관람하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군수 생산 실태를 요의하시고 훌륭한 권총이 개발 생산된 데 대한 만족을 고두 표시하시며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들 노동계급에게 사의를 표하신 경야는 총비서동지이십니다.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김은혜, 리종임 동무들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내에 때려부실 수 있는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 있는 공화국 무력의 무진막강한 모습은 이 땅의 혁명 무력 강화의 위대한 새 시대를 장엄히 펼쳐주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또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우리 군대의 제일가는 위력과 우세는 다름 아닌 정치 서관적 정신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혁명 무력 령도의 전기간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간직한 참단 혁명 전사로 키우기 위하여 불면불의 심률과 로고를 바치셨습니다. 전군 김일성, 김정일 주야를 군권술의 총적 임무로 내세우시고 전군의 당의 유일적 령군 체계를 철저히 세울 때 대한 사상, 어중업 7년대 칭호 장치 운동의 불길 높이 인민군대를 혁명의 믿음직한 초크대, 옥초의 지지점으로 만들 때는 사성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제시하신 군건설 사상 이론들은 우리 군대를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투로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민군대를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고 결심하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는 제일 강한 군대로 키우시기 위해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세교하신 군병도의 작은 끝이 없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인민군 구분대들을 찾고 찾으시며 군인들에게 청진 병사의 사명과 본분, 삶의 보람과 위운에 대하여 새겨주신 사실, 명사수, 명포수 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훈련에서 형식주의, 거정격식화, 못다기를 없애들어 가신 감동 깊은 사실들은 우리 군대가 어떻게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자라날 수 있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올해의 3월에만도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 포병 구분대의 화력타격 훈련과 포병, 땅구병 구분대들의 협동 공격 전술 연습을 현지에서 보아주신 것을 비롯해서 포연설인 훈련장들이 계시면서 일당백의 만능의 싸움꾼들을 육성한 데서 나서는 강령적 지침과 함께 군대의 각급이 당의 훈련 혁명 방침을 틀어지고 실전 환경에서의 실용적 실동 훈련을 강도 높이 사직전개하게 대하여 밝혀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의 강철의 부대들과 전군의 장병들이 휘추가는 개척로를 밟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용감히 진군할 것이며 원대한 목표를 향한 조선의 시간은 멈춤없이 흐를 것이라고 음용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우리 국가의 전엄과 능성 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 위협의 불패성을 위하여 당제 9차 대회가 이뤄준 새 시대의 투쟁으로 힘차게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종룡 휘세위 천출비인이신 경애하는 청비서동지를 높이 모셨기에 우리 혁명 무력은 공화국을 옥척으로 또받드는 불패의 무력으로 끊임없이 장성강화 될 것입니다.
1: 불패의 권력 위에 인민의 존엄과 명예가 있다는 그침없는 신조를 지니시고 적대 세력들의 횡포한 도전과 압력에도 불함이 없이 국권수호, 자존수호, 국익수호를 위한 중대한 결단들을 단호히 내리시며 완강히 교린해 나가시는 희세의 전철 명장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혁명 무력의 역사, 강대한 조국의 역사는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패의 군력을 다져주시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주의경보, 내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내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도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0: 보도입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 언제나 깊이 마음 쓰시며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나라의 곳곳마다의 훌륭히 일떠선 문화 정서 생활 기지들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대성산 지도국 책임부원 차광영 동원은 훌륭하게 꾸려진 문화 정서 생활 기지들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이민들의 밝은 모습을 대할 때마다 경의하는 정비소 동지의 끝없는 헌신의 세계가 어려워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현대적인 문화 정서 생활 기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민이 군 문명의 진정한 주인으로 참다운 향유자로 되고 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 사회주 조국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에 받쳐진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 위민 헌신의 세계를 이야기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능라 물놀이장에 건설될 때에도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을 찾아주시어 자신께서 구상하신 것을 직접 구림으로 구려주셨고 또 문수물장의 형성안을 무려 110건이나 보아주시면서 하나하나 지도해 주셨습니다. 종종 나라의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인민들의 웃음소리는 우리 인민들이 최고의 문명을 향유하도록 해주시려고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 애국헌신이 나온 자랑찬 결실입니다.
0: 격정없이 돌이켜볼 수 없는 지난 10여 년간 나라의 명당자리들마다에는 마식령 스키장과 양덕원 전 문화휴양지,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생활 거점들이 훌륭하게 꾸려져 이민들에게 기쁨과 낭만을 한껏 더해주었습니다.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원 김정철 동문은 우리 민들에게 보다 문용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바치시는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의 사랑은 외진 산골과 머나먼 단광마을이 이르기까지 이 나라 그 어디에나 가닿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속탄공업을 지켜세우며 전국의 단광마을을 현대적으로 개발시킬 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에 접하고 정말 온 나라 인민들이 격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구 어느 탄전에 가보아도 탄부들을 위한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이며 현실적인 노선과 정책을 책정하고 그 실현 방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며 하늘 같은 부사랑 부은 덕에 속탄 중산 성과로 받아배갈 불같은 유리가 차넘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구 어디서 살든 이 나라 국민이라면 다같이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탄부들의 수고를 구 누구보다 간높이 헤아려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께서만이 내리실 수 있는 대용단입니다.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던 이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더욱더 가슴 뜨겁게 절감하는 것은 위대한 오보이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구의의 인민으로 살고 있다는 끝없는 행복과 궁지입니다.
0: 진정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해 숭고한 리상과 포부가 담긴 혁명적인 노선과 정책들을 제시하시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한 길로 이끄시는 경의하는 정비소 동지께서 계시오 인민의 모든 꿈과 염원은 반드시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3: 김칡 제철윤합협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철강제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새로운 오기는 계획기간 기간공업 부문의 생산 토대를 질적으로 다져 경제 전반의 장성 발전을 강력히 담보하는 것을 중요 과부로 상정시킨 당의 의도를 모든 정업원들에게 깊이 해설해주면서 생산 토쟁이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곳 노동계급은 세기준 세기록 창조의 기치 높이 고온 공기 연소식 가열로 가수 발색노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아변강제 생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생산 현장의 좌지를 종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며 힘있고 격동적인 호소와 능숙한 군중동원, 혁명적인 사업계풍으로 대중의 혁명적 요리를 총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용의공들은 연료 소비량을 줄이면서도 일당 샘물 생산을 최고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산소와 가스 생산을 맡은 노동자 기술자들은 예비 보수품들을 원만히 갖춰놓고 설비 점검 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질 높은 산소와 가스가 생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변 강제 생산을 담당한 노동계급도 설비 보수를 예견성 있게 진행하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0: 당의 원대한 국토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도로의 기술 개거를 적극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도로들에 대한 보수 계획을 명확히 세운 데 맞게 도로의 평탄성과 안전성, 문화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포장공사를 실속 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에서는 시군들의 도로 상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한 데 기초해서 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로 관리와 보수를 자금적으로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도 도로 개건 공사에 필요한 노력과 운반수단, 자재보장 대책 등을 제대에 따라 세우면서 기계화 비중을 높여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 도로지도국에서는 지방의 각 도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과 계절적 조건에 맞게 도로 보수와 관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요구성을 높이는 한편 도로 기술 개건에 필요한 자재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3: 그 다음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7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 과학연구기관들의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성이 일부 중국 과학연구기관들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는 미국이 국가안전 개념을 부단히 확대 해석하고 차별적인 장벽을 인위적으로 설치하며 과학연구 협조를 정치화, 무기화, 도구화하여 과학연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저해하고 있다고 단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무근거하게 중국 과학연구기관들의 용상에 목칠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차별하지 않는 대우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과학연구기관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며 정상적인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보장할 것이라고 운용했습니다.
0: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4개월 동안에 폭우로 큰물과 흙사태가 일어나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7월 28일 이 나라 재해관리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폭우로 352여 명이 목숨을 잃고 432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전국적으로 2만 4,035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약 1만 360세대의 살림집이 파괴되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됐으며 644km에 달하는 구간의 농촌 도로들이 유실되고 약 1만 4,570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밤낮에 정혜련, 권명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4: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내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내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도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승패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어떻게 건설하고 그 영대적 역할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 인민대중을 향도하는 위대한 당,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자랑찬 역사를 과시하듯 내조국의 하늘가에 거세차게 나붙기는 우리의 당기. 경건이 우러들수록 우리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고 그 불패의 위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분멸할 업적이 수몽이 안겨옵니다. 혁명적 당 건설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오.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존함으로 빛나는 혁명적 당, 주체 혁명 위협 수행에 강유력한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 발전시켜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다를 비롯한 여러 노작들에서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실 철서의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억척의 신념과 의지가 역사의 선언으로 다시금 힘차게 울려퍼진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벚꽃철남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위대한 수령 탄생 100도시를 앞둔 2012년 4월 1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대표자회에서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영원한 제도 사상으로, 그리고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비범한 예지와 정립적인 사상들은 활동으로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사상을 시대의 지도 사상으로 정식화하시기 위해 끝없는 노고를 기울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벌써 당대표자 해 이전에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도 사상으로 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이라고,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하는 우리 당의 최고 강령이라고 천명하시었습니다.
0: 우리 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서 불면불위의 헌신과 노고를 바쳐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하시고 그 기치 따라 나아가는 주체혁명의 필승불패성을 뚜렷이 천명하신 경의하는 그이께서는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 당을 영원한 수령님의 당, 장군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주체혁명의 승리를 일으켜나가기 위한 선결조건, 결정적 담보로 내세우셨습니다. 이렇듯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서 주체용의 혁명적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당의 명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주체혁명 위협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상 리듬적 지침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지도 사상인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일관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영도 아래 우리 당의 정치는 인민의 절대적 지지 속에 백성을 안아오는 위대한 정치로 더더욱 빛을 뿌리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다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96 떨기의 연륜이 새겨지던 2022년 10월 17일 조선노동당 중앙 간부학교를 찾으시고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새 시대 우리당 건설 방향과 조선노동당 중앙 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이 역사적인 기념 강의를 하시던 경의하는 총주소 동지의 자유로운 영생이 숭엄이 오려온다고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 과장 장용숙 동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기념 강의에서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균열건설, 작품건설을 새시대 5대 당건설 방향으로 제시하시고 우리는 새시대 당건설 방향에 입각하여 당의 강화 발전을 실속있게 추진함으로써 100년, 1000년을 담보하는 당의 면모와 기풍을 확립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로 확신성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처럼 우리 당을 정치적으로 원숙하고 조직적으로 굳건하며 사상적으로 순결하고 균열에서 엄격하며 작품에서 건전한 당으로 건설할 때 대한 독창적인 5대 당 건설 방향을 제시하셨으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는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균열건설, 작품건설을 새시대 당건설이 5대 로선으로 책정하였습니다.
0: 작년 조선노동당을 백전백승의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시는 경의하는 총주소 동지의 비범한 영도가 있어 우리 당의 빛나는 역사는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창당 위협이 실현된 혁명의 성지 당창건 사족관을 찾으시어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역사적인 연설은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80년사에 대한 긍지 높은 총화인 동시에 새시대 당건설과 활동의 근본 원칙과 방향을 뚜렷이 명시한 강령적 지침으로 됩니다.
3: 당창건 사족관 관장 권미림입니다. 뜻깊은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새로운 발전과 번영을 마주한 분수령에서 당창건 요든돌수를 맡게 되는 특별하고도 경사스러운 시각에 창당과 계승이 연대기를 돌이켜보는 것은 선열들이 시작하고 전진시킨 사회주의 위협이 종착점에 반드시 가다해야 할 우리 세대의 혁명적 의무와 본분에 대한 재인식, 재각성으로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의 80년사가 위대한 것은 창당 자체도 독창적이지만 인민대중이 자주성 실현을 위한 사회주의 리념을 자기 기치에 뚜렷이 새기고 그것을 변함없이 고수해왔기 때문임을 밝히시고 창당이 첫 기술계에서부터 철두철미 주체사상과 자기 인민을 믿고 인민이 힘에 우거하는 자생자결로서 사회주의 건설이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여 온 우리 당 특유의 여정에 대하여서와 우리 당이 사회주의 운동 역사상 최장의 집권사를 아로새겨 올 수 있은 근본 비결, 당 건설의 기본 특징, 인류 종당사의 아로새긴 특출한 공적에 대하여 논술하셨습니다. 계속하시오 경의하는 청취자 동지께서는 전면적 발전기에 우리 당이 국가 건설과 당이 강화 발전에서 전망하는 이상과 목표,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방향과 재반 원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정말이지 그날에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강령적인 연설은 창당의 첫 기술계에서 높이 들었던 조선노동당의 숭고한 정치 리념을 100년, 1000년으로 굳건히 계승하여 우리 당이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가장 존엄 높은 사회주의 집권당으로서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 수 있는 지침을 밝힌 불멸의 혁명대강 위력한 전진의 기치로 됩니다.
0: 그렇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시어 조선노동당은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영원히 변색을 모르는 혁명적 당, 권위 있고 전도 양양한 사회주의 집권당으로서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 것입니다. 혁명적 당 건설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내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내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도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어머니 저국을 노래합니다.

이 시간에는 1978년에 창작된 가요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기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령영화 첫 무장대호에서 있은 이야기의 주제가인 이 노래는 정령의 길은 간과하고 험난해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싸우는 한 길에서 영생하려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불굴의 신념, 의지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0: 지금까지 1978년에 창작된 가요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를 보내드렸습니다.
1: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내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내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도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일혁명가 요정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한일무장 투쟁식에 창작되어 널리 불리워진 혁명 가요들의 기초에서 2016년에 창작 형상한 관현악과 남성합창 빨지산 노래 연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옥 양승 어디서나 백두산의 오로리. 이 시는 1983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 백두산 내 법규문이 가방 매던 시절 그리움으로 노를 그리던 그날엔 우린 마음의 날에 펴고 내 위에 올랐다. 붉은 넥타이 시절 아버지가 가져온 백두산의 돌을 안고 잠 못 들던 그 밤엔 내 꿈속에서 내 위에 올랐고 답사 같던 작업반의 그 동무 백두산 혼시비의 글발을 줄 땐 내 그 시를 울품이요 내 위에 올랐다. 아, 산같이 쌓아온 그리움, 혁명의 성지에 한껏 쏟으며, 내 지금 그리도 소원이던 백두산에 오르나니. 터치너라, 백두산아. 층층 하얀 명주 피린 듯 길을 넘는 흰눈에 뺨을 비비며, 수령님 스무 송상 찍으신 자옥에 이내 작은 심장 안고 터치너라 터치너라 터치너라. 한증 고목의 농크리끼에도 그의 파티오신 로고에 반세기가 새겨져 있고 한성이 웃는 눈 속의 만병초에도 그이께서 갖고 오신 내 조국의 모습이 떠올라. 이깔은 이깔마다 숭엄한 기념비론가 한 가닥 저 바람결조차 흐낙한 숨결이 되어 내 심장에 흘러드는가. 티없이 푸르른 너의 존짐으론 바치는 삶에 지남없을 나의 피 치소사한 너의 일만 산악은 죽어서도 변치 않을 나의 신념. 오, 백두산, 백두산아. 내 위에 한번 오르면 몸도 마음도 새로 태어나거니 나는 너의 딸, 백두의 딸. 어버이 수령이 물어로 내 만일 한 점의 티라도 낀다면 어디서나 다시 백두산에 오르리. 내 만일 꽃으로 피었다가 시들면 여기 올라 다시 피를 짜리 찾으리. 아, 내 한생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

지금까지 1983년에 장작된 시 어디서나 백두산의 오르리를 보내드렸습니다. 낭송의 공은방송은 장금란이었습니다.

0: 5도입니다. 강원도 법동군에는 오보이 수령님이 위대한 전승업적을 전하는 령포혁명사적지가 있습니다. 이 령포혁명사적지에도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후손만대의 길이 빛내어 주시려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발자취가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1: 2018년 7월 23일 먼내절 그날 령포혁명사적지에 도착하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승절의 점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이 깃들어 있는 령포혁명사적지를 돌아보려고 왔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1년 8월 령포혁명사적지를 현지 지도하시면서 혁명사적사업을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신 데 대하여 추억하셨습니다. 하다면 령포혁명사적지에는 과연 어떤 사적이 깃들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령포혁명사적지 강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2: 책임강사 전경춘입니다. 1951년 4월 전쟁의 중화를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화선천리 포연탄을 쏘고 해치시고 인접도문 산골 마을에까지 찾아오실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일행이 마을 오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때 며칠째 내린 봄비와 눈속임물로 해서 냇물이 불어나 야전 승용차가 더는 전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0: 오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미국 놈들과 싸우고 있는 전사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내 물을 한번 걷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겠는가고 하시며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몸소 장화를 벗어두시고 차디찬 내 물을 건너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머나먼 전선길을 달려오신 자신의 그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부대 지휘관들과 호불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작전도에 멸족의 붉은 화살표를 구호하시며 미제 침략자들을 멸망의 함정골에 쳐넣을 새로운 구상을 펼치셨습니다.
1: 경의하는 총비서 동식께서는 그날 룡포혁명사적지를 돌아보시면서 룡포혁명사적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산지구 해안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부대를 찾으시어 부대 장병들을 전쟁 승리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주신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 있는 뜻깊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강사 류은숙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1년 4월 27일 밤 룡포리 오시어 28일까지 계시면서 부대 실태를 요약하시고 인민군 장병들 앞에서 부대의 전투력을 높여 해안 방어를 철벽으로 강화하자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설하시는 사진문헌을 보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꾼들에게 동무들이 이미 다 보았겠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을 높이드시고 연설하시는 역사적인 사지문헌이 바로 여기에서 남긴 사지문헌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연설 내용은 참으로 심오한 가르치심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연설에는 강철의 용장의 독창적인 해안방어 사상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3: 당사 박운양입니다. 1951년에 들어서면서 전선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제 침략자들은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지상전선에 더 많은 무력을 끌어들이면서 모험적인 광격을 시도하는 한편 동서량 해안에 대한 대규모적인 상륙작전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성된 군사정치 정세와 놈들의 청적 기도를 명철하게 꿰뚫어보시고 해안방어를 강화하도록 하는 데 특별히 관심을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시 원산지구 해안방어 임무를 맡은 이 부대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4: 가열처절한 전화의 나날 법창적인 군사전략 사상들과 주체전법들을 제시하시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전략전술적 우세로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위인상을 전해주는 역사의 거장인 것으로 해서 룡포혁명사적지는 오늘도 찾아오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세찬 격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0: 관장 박춘화입니다. 2018년 7월 23일 우리 수령님께서 모범 전투님들과 담화를 하신 사적 건물 내부를 다 돌아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전쟁 시기에 오셔서 7사단 장병들 앞에서 연설하신 곳이 있겠는데 거기가 어디인가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최고사령관 동지 연설터는 한참 가셔야 되고 경사가 급해서 승용차를 타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기온이 40도나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수령님께서도 걸으셨는데 내가 차를 타고 가면 안 된다고 하시며 나도 걷겠어 하시면서 온몸이 땀이 피어도 쏟아지는 속에서도 저기 경사급한 연설터로 선참 걸음을 옮기시었습니다. 이날 걸음을 옮기시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금은 이렇게 차가 오를 수 있도록 포장도로가 나 있지만 우리 수령님께서 오셨을 때는 어불거불한 오솔길밖에 없었겠는데 그때 우리 수령님의 나이가 39살이었다고 하시며 그날이 오보유 수령님을 못 견디게 그리워하시었습니다. 이날 경사급한 연설터로 오르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전환으로는 땀이 사정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자기도 모르게 최고사령관 동지 땀이 비어도 쏟아져 내리는데 최고사령관 동지의 땀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롭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날이 흘리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땀방울은 여기 영포 혁명사적지에 아로 새겨진 오보유 수령님의 전승 업적과 더불어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후손만대 길이 전하기 위해서 바치고 가신 애국 헌신의 위대한 땀방울이었습니다. 이날 연설토 계양마당에 이르신 경량은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곳에 있던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에 대한 해설을 다 들어주시고 나서 동무들 보시오. 우리 수령님의 전승 용도사가 얼마나 절절하고 가슴 뜨겁습니까? 우리 수련님께서 전쟁식에 이곳에 오셔서 연설을 한창 하실 때 적들의 비행기가 나타났지만 마지막까지 연설하신 것을 보면 우리 수련님의 무배 담력과 배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영포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이 여기 연설덕이 있던 사적에서를 두드면 우리 수련님의 위대성에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해야 할 것이라고 하시며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보이 수련님의 만고불멸의 전승업적을 대를려 길이 전해가야 하며 우리 수련님의 전승용도사를 세세년년 길이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장군님께서 바치신 크나큰 헌신과 로고에 대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 세월은 류수와 같이 흐르고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어도 전승의 성지인 영포혁명사적지는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싸우신 거대하고 불멸할 전승업적을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고 있으며 경리하는 청비서동지의 위인상과 한없이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길이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5: 다음,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오기는 계획의 초태과업을 성과적으로 완결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증산투쟁이 더욱 힘있게 전개되고 있는 속에 건재공업부문에서 생산을 활성화하여 사회주의 대건설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의 대건설 구상을 세멘트 중산으로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굳건히 이어가며 상원 세멘트 연합협소의 일꾼들과로 동계급이 7월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순천 세멘트 연합협소의 일꾼들과로 동계급은 업간 점검과 순회 점검을 깐지게 하고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장안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천내리 세멘트 공장에서도 생산 공정들의 원활성 보장에 힘을 넣어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 신선 유리 공장에서도 용해로 운영해서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제품의 실수율을 제고하면서 공정 간 교대들 사이에 연계와 협동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에서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판유리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6: 네팔에서 야생동물 보호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나라의 여러 국립공원에서 보험들을 적극 보호 청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난 4년 동안에 보험 마리수가 21% 늘어나 약 430마리에 달했습니다. 7월 29일 정부가 이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7: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내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내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도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소선중앙 반성입니다. 주체기업이 이끄시는 졸세의 위인.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민 위촌을 점령으로 삼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유서 깊은 수도 평양의 교회에는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나 경탄을 금치 못하는 세계 인류급의 대중 승마 봉사 기지인 미림 승마구락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복 넘친 우리 생활 속에 승마바람이라는 이채로운 정서를 안겨주는 이곳에도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포착하시는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어버이 사랑 넘쳐 흐르는 대중 승마봉사 기지.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인민들에게 안겨줄 승마봉사 기지 건설을 위해 인민군대의 기마 훈련장을 찾으셨던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발자취가 역력한 이곳에 오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동행한 일꾼들의 가슴은 후두어 올랐습니다. 기마 훈련장의 곳곳을 돌아보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몸소 말에 오르시오 주루를 달리시었습니다. 한 바퀴 또한 바퀴 기마 주로의 상태를 세세히 가늠해 보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주로의 상태가 괜찮다고 이 기마 훈련장은 승마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기마 훈련장을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체력 단련을 위한 승마장으로 꾸릴 것을 구상하고 해당 부문에 형성안을 만들 때 대한 과업을 주었으며 오늘은 훈련장의 실태를 직접 요약하려고 현지에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미림 승마부락부 효용사족교양실 강사 엄영옥입니다. 오늘 회의인가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중앙 동물원을 찾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을 타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내리기 싫다고 떼지를 쓰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시던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장군님, 우리 어린이들이 말을 실컷 타보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말씀 올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이제 앞으로 꼭 인민들을 위한 대전 승마 시설을 갖춰주자고 사랑의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그날의 그 약속을 심장에 새기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마가울의 그찬 바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2012년 11월 18일에 또다시 인민군대 기마 훈련장을 찾으시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가 인민군대 기마 훈련장을 현대적으로 개관하자는 것은 장군님께서 남기신 고귀한 유산을 더잘 꾸리고 더 권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돈벌이를 목적으로가 아니라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 단련을 위한 승마장으로 꾸려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과업을 우리 인민군대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군 건설자들은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그런 말씀을 받들고 착공을 시작해서 불과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세계 인류급의 대전 승마봉사 기지로 훌륭히 일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0: 세계 인류급의 대중 승마봉사 기지를 하루빨리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실 불같은 염원을 안으시고 설계와 시공의 모든 공정이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완성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 불철주야의 헌신과 노고의 사연을 전하는 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깊은 밤에 이어 다음 날 새벽에 또다시 건설 현장을 찾아주신 2013년 10월에 가슴 뜨거운 사연도 깃들어 있다고 하면서 미림 승마구락부 부원 리철용 동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2: 2013년 10월 4일 경례하는 총기소동지께서 우리 미림 승마구락부 군설장에 그 도착하시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일꾼들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인사의 말씀도 그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경례하는 구위께서 불과 몇 시간 전인 10월 3일 깊은 밤 이곳을 찾으시어 건설 정령을 예하시며 지도해 주시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봉사 건물의 외부 벽체, 내부의 바다, 벽면의 미장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결함들을 심각하게 지적하시고 자정이 가까워 올 무렵에야 이곳을 떠나신 경례하는 총기소동지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건설청 찾으셨으니 일꾼들은 재수로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례하는 총기소동지께서는 좀 전에 자신께서 여기에 와서 봉사 건물을 돌아보고 건설을 고칠게 한 데 대해 대개 비판하였는데 그들은 잠을 이룰 수 없어 다시 왔다고 자정이 폭 지났지만 건설 대상들을 돌아보면서 부족점을 지적해주고 필요한 대책을 쉬어주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앞장에서 먼지가 있는 건설장을 다시금 돌아보셨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건설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나타난 부족점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강력한 설계 집단과 건설 용역까지 공사에 동원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서야 건설장을 떠나시겠습니다.
0: 사람들 모두가 깊은 잠에 들어있던 그 시간, 인민의 밝은 웃음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그이께서 바쳐가신 이런 볼같은 헌신과 노고 속에 미림 승마구락부는 건축미학의 새로운 경제를 개척한 시대의 본보기적 창조물로 우리 인민들은 물론이고 이것을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경탄을 금치 못하는 세계 인류급의 대중 승마봉사기지로 훌륭히 소산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물의 형성과 시공의 모든 측면에서 이곳을 찾아올 인민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시며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하나하나 일깨워주신 문제들은 또 얼마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인가 건설 중에 있던 구락부를 찾으신 그이께서 실내 승마 훈련장의 현관 문 앞에까지 찾기를 낸 문제를 엄하게 지적하신 이야기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일꾼들은 승마 구락부가 아직 한창 건설 중이어서 지대 정리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생땅이 드러나 젖은 날이면 흙탕이 발에 밟히고 나는 그런 험한 길에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실 수 없어 실내 승마 훈련장의 현관문 앞까지 찾기를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이러한 일꾼들의 속생각을 헤아려 보신 그이께서는 이 건물은 자신께서 이용하자고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것이라. 대중이 이용하는 봉사시설에 이런 찾기를 내면 인민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고 하시면서 현관 문 앞에까지 낸 찾기를 없애도록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민을 위한 승마구락. 바로 여기에 미림 승마구락부의 근본 성격이 있고 그의 참된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미림 승마구락부 흉용사적교 양실 강사 오명옥 동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 물론 다른 나라에도 이름난 경마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일부 자본과 특권 계층의 봉사를 위해서 진행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 단련을 위한 이런 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본질과 사명과 특성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한 우리나라 세계 인류급의 대중 승마 봉사 기지의 우월성인 것입니다.
0: 실내 승마 훈련장에 대형 벽보호를 놓아줘 이것을 찾는 인민들이 말을 타는 자기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도록 가르치심을 주시고 거울의 뒷면에는 옷을 골 수 있도록 해줄 때 대해서도 일일이 깨우쳐주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 진정 인민들에게 열 백을 주시고도 빠진 것이 하나라도 있을세라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신 우리 오보이의 다심한 사랑이 있어 미림 승마꾸락부는 사소한 손색도 없는 만점짜리 잔점을 인민들 누구나 생의 희열과 낭만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대중봉사기지로 일도설 수 있었습니다.
3: 진주입니다. 진주를 사랍니다. 내가 단 이 말은 이름이 진주입니다. 남방아댁에서 어머니와 함께 말 타러 왔습니다. 정말 재미납니다. 앞으로 방학 기간에 계속 오려고 합니다.
0: 오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 앞에 펼쳐진 경쾌한 주로를 달리며 인민을 위하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불같은 사랑일 수 있게 그의 계시요 나날이 늘어나는 새 생활 새 문명과 더불어 더 가깝게 더 빨리 다가오는 눈부신 미래를 가슴 뜨겁게 안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은종 속에 서산한 미림 승마구락과 더불어 전국에 이뤄본지는 승마빠른 새로운 희열과 낭만으로 가득 찬 오늘의 우리 생활과 더불어 인민이 터치는 행복의 웃음소리는 끝없이 울려퍼질 것입니다. 오보이 사랑 넘쳐 흐르는 대중 승마봉사기지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종합보도입니다. 뇽여자들을 귀중한 혁명선배로 여기시며 그들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뜨거운 사랑은 풍치수려한 대동강 기석에 일떠선 평양 양로원에도 역력히 깃들어 있습니다. 양로원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설계로부터 자재보장 대책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5년 8월 1일 찌는 듯한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새로 건설한 평양 양로원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 양로원 원장 최총심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총심 동지께서는 그날 가정적 분위기가 살아나게 시공한 식사실 또 특색 있는 내정과 현대적인 수용호실 등 양로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보양생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마음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사실 구름 보던 곳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2015년 3월 5일 평양 양로원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하나하나 가르치신 대로 시공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자신이라고는 다 묻어주시고 평양 양로원의 설계와 시공을 맡은 단위와 군인 건설자들의 위운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사업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만 평양 양로원과 같은 연료자들을 위한 훌륭한 보금자리가 일어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이민적 시책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조차 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이 뜻을 받들어 연료자들에게 아무런 군심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궁궐 같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니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연료자들을 늘 관심하고 잘 돌봐줌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연료자 보호정책을 철저히 정확히 간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0: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이곳을 다녀가신 때로부터 얼마 후인 2015년 8월 7일 우리 당의 연료자 보호정책을

0: 여러 정책이 빛나게 구현된 평양 양로원 준공식이 진행되고 보양생들이 새 집에 이사를 하는 감동 깊은 화폭이 펼쳐졌습니다. 먼 이전 그날로부터 어느덧 11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날 평양 양로원에서는 연료자들을 위해 베풀어지는 당의 사랑과 온정 속에 인생의 락을 마음껏 누리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보양생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1: 평양 양로원 본 종금회입니다. 우리 평양 양로원의 보양생들은 철 따라 각가지 과일과 건강식품, 생활용품을 가슴 가득 달아안고 있습니다. 식료품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됩니다. 올림 녹화가 잘 된 야외 휴식터에서는 운동과 산책을 하고 낚시터에서 팔뚝 같은 물고기를 낚아내면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있습니다. 또 수경원실과 텃밭에 제 손으로 여러 가지 남새를 심고 제 손으로 수확하는 기쁨도 맛보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황혼기에도 복된 삶을 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양로원 노인들을 잘 돌봐줘 그들 모두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소름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시는 경량의 청주소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고마움에 가슴 뜨거워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구성길에 떠받들려 전국 각지에는 양로원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온 나라에는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침범어 신혈육이 되어 독과 종을 나누는 아름다운 기풍이 한껏 차넘치고 있습니다. 경량 청미소동지를 사회주의 대가족인 노부위로 높이 모시고 사는 궁지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연료자 보호정책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려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2: 구성공업기술대학 창립 72 기념보고회가 7월 3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최용만 동지, 관계부문, 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자는 온 나라 전책민이 당제 9차 대회와 당주학년의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오기는 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시기에 구성공업기술대학 창립 이룬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영광의 교정에 깃들어 있는 절세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57년 10월 당시 구성고등기계공업전문학교를 몽수 찾으시고 발전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서 나라의 기계공업 발전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이 학교를 모체로 구성공업기술대학을 내올 때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여러 차례 걸치어 교육사업이 필요한 도서들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인재강국화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새 세계 교육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용도하고 계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당의 교육중시 정책을 받들고 대학에서 지난 기간 학과목들의 당정책화, 원리화, 통숙화 수준을 높이고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킴으로써 과학연구와 인재양성 사비에서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대학의 모든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당의 용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온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 결정 관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정치사상 교양을 확고히 앞세우고 교육 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 있게 밀고 나가며 우수한 교육 방법들을 더 많이 창조해서 모든 학생들을 혁명 실천에 이바지하는 인재들로 키워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원들이 자질 향상 사업에 힘을 넣어 높은 과학 이론적, 교수 실무적 자질을 갖춘 실력가로 준비하며 국가경제발전 5기는 계획 수행이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을 이룩할 때에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교육과학사업과 학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줄기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성업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인 발전과 전반적 앙양을 위한 당의 구상을 자랑찬 증산성과로 받들어가는 상원세멘트리나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기급이 줄기찬 투쟁으로 7월 인민경제계획을 두팀없이 완수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당의 크나큰 믿음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새로운 기족 창조에 떨쳐나선 생산자 대중의 애국

0: 부교리를 더욱 고조시키는 종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들이대는 한편, 과학기술 발전이 주되는 힘을 놓고 설비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작전과 주의를 박력 있게 전개했습니다. 중앙조정실의 조종사들은 주원료의 립도와 분쇄기들의 상태에 맞는 합리적인 조작 방법으로 설비들의 시간당 생산 능력을 장성시키고 서송로의 열관리와 인입실에 대한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해서 일별, 교대별 생산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생선의 기본 공정을 담당한 서송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자재와 부속품들을 원만히 확보하고 서송로와 냉각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 혁신을 활발히 벌리면서 종비보수를 실속 있게 해서 많은 크림카를 구원했습니다. 조합 원료 직장에서 열 설비들의 특성에 따르는 온도 상승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효율적인 냉각 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했으며, 세멘트 직장에서도 부가물 배합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분쇄기들의 능력을 제고해서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기술자 기능공들의 기술 실무 수준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삼총광산에서 막장 작업의 기기화 비중을 높이고 앞선 천공 및 발파 방법을 활용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원 석회석 광산에서 굴착기들의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전기 계통들의 성능을 갱신해서 광물 생산을 기한전에 완수했으며, 화천 탄광에서도 편도별로 압축기의 종상 가동을 위한 배관 작업을 질적으로 마무리하고 운반 계통의 원활성을 보장해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당의 구상과 우위도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불변의 투쟁 기질로 생명으로 간주한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뜻깊은 올해의 기적적 증산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릴 요리 안고 진군의 보폭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1: 자강도와 양강도의 경공업 부문 생산 단위들에서 지방공업 제품의 질 제고와 품종 확대를 위한 경쟁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민소비품 기초식품의 질 제고를 첫째 가는 과부로 내세운 당의 뜻을 새기고 해당 부문 일꾼들은 제품 품평회와 전시회를 의의있게 조직하고 품질 검사를 엄격히 하는 것과 함께 생산 단위들 사이 기술 교류를 활발히 벌리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민소비품 전시회에는 도안의 170여개 소비품 생산 단위들에서 생산한 900여 종의 수만 점의 제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당의 운정석의 새로 일도선 동신군, 우시군, 장강군, 낙림군의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지방의 원료 원천을 이용해서 생산한 여러가지 제품들로 전시회장을 이채롭게 했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식 운영을 정상화하고 정업원들의 기술기능 제고에 힘을 놓은 장자산 종합식료공장, 강계 포도술공장, 강계 편집공장 등에서 내놓은 갖가지 소비품들은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양강도에서도 지방경제의 획기적인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룩하기 위한 경공업 제품 품평회가 특색있게 진행되었습니다. 300여 종의 수만 점의 소비품들이 출품된 품평회에서는 지방발전정책의 산하들로 서산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한 질 높고 가지수와 형태가 다양한 식료품들과 빨래비누, 물비누, 샴푸, 린스, 각종 수지제품, 목제품 등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삼지온 감자가루 생산공장, 삼지온 들쭉음료공장, 해산수지일용품 생산사업소 등에서 자기 지방의 얼굴이 살아나면서도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새 제품의 가지수를 훨씬 늘렸습니다. 원료기지 이용을 잘하고 있는 갑산군 배감군에서도 산골군의 특색이 살아나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자강도와 양강도의 경공업 부문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공유하면서 소비품의 질 제고와 새 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0: 잠업을 발전시킬 때에 대한 당 정책을 받들고 각지 잠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보험내치기를 활발히 전개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제 구차대의 결정관철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잠업비단공업국과 해당 단위 일꾼들은 우량 품종의 누에종자 확보와 뽕나무모 생산 방법, 뽕밭 비배 관리와 관련한 보여주기, 실무 강습 등을 실속 있게 조직하는 한편 계절 조건에 맞게 뽕나무들의 생육을 추켜 세우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에서 뽕나무들에 대한 비배 관리와 누에 알 깨우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봄 누에 고치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운천 자목관리소에서 선진적인 누에치기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년간 고치 생산 계획을 105%로 앞당겨 완수했으며 봉천 연안 자목관리소에서도 식물성 농약을 자체로 만들어 이용하고 공정별에 따르는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준수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남포시에서 우량 품종의 누에 종자를 확보하고 이른봄 누에치기 방법을 활용해서 뽕잎을 절약하면서도 품질이 높은 고치들을 수확했습니다. 항구, 온천, 강서 자목관리소의 종업원들은 잠실 온습도 보장과 병충해 마기 대책을 철저히 세워 계획보다 많은 고치를 생산했습니다. 고원, 정평, 여덕 자목관리소를 비롯한 함경남도의 자목단위들에서도 잠실과 야외 가설막들에 대한 공기관리와 소독, 살균 작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한편 우린 누에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책임적으로 해서 좋은 결실을 마련했습니다. 평양시의 력포, 강남 자목관리소와 평안남도의 평원, 덕천 자목관리소에서는 생산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예견성 있게 내밀고 누에들의 성장에 유리한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 줌으로써 봄 누에고치의 개당 무기를 들였습니다. 각지 자목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봄 누에고치 생산 성과를 부단히 확대하면서 가을 누에고치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1: 그 다음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가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의 즈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대륙 나라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2030년까지 간염을 종식시킬 것을 호소했습니다. 성명은 모든 나라들이 간염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하며 지역적인 협력을 긴밀히 해서 전문 기술들을 공유하고 광범위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륙적으로 비흉 간염 환자 수는 약 6,400만 명에 달하며 그중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2%도 못 된다고 합니다. 이상 종합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철준, 리명옥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내일은 8월 2일 일요일, 음력으로 6월 20일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의 대부분 지역과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염주, 백두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과 개천, 개성, 판문에서 비가 내렸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유남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과 회창, 대관, 회룡을 비롯한 평안남북도, 함경북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오전에 안개가 꼈습니다. 함흥의 낮 최고 기온은 37.7도씨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동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과 룡성, 안악, 원산을 비롯한 평양시, 황해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 신평, 우시, 회룡에서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내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내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룡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북부의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끼면서 자성, 백두산, 온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한때 2 내지 20mm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함경북도, 량강도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벼락도 칠 것으로 예금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안북도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며 강원도, 함경남도의 바닷가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화평, 무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국부족 지역에서는 한때 강한 소낙비가 내리면서 벼락도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인 후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10 내지 40mm, 특히 라선시와 연사를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70mm 정도입니다. 바람은 오늘 밤과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은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34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씨, 낮 최고 기온은 33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개성시는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개이겠으나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 라선시는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희산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한때 개이겠습니다. 내일 평성시는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 라선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희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6도씨, 33도씨, 신의주 27도씨, 33도씨, 해주 26도씨, 33도씨, 사리원 25도씨, 33도씨, 강계 24도씨, 31도씨, 원산 26도씨, 35도씨, 함흥 25도씨, 32도씨, 청진 24도씨, 27도씨, 해산 22도씨, 30도씨, 남포 25도씨, 33도씨, 라선 22도씨, 25도씨, 개성 26도씨, 33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함경북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중기 일기예보입니다. 8월 3일부터 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습한 바다 공기와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8월 3일에 라선시와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5 내지 30mm의 비와 소낙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8일에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국 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 내지 4도씨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강계, 해산시에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 함흥시에서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으며 청진, 라선시에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4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시에서는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에 주로 개이고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5일과 6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 청진,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7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 라선, 개성시에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8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개성시에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해산, 남포시에서는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4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성, 신의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 35도씨, 해주시 36도씨, 강계, 해산시 33도씨, 원산, 함흥시 31도씨, 청진시 29도씨, 라선시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준기일기예보였습니다. 8월 4일부터 8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일부터 7일까지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8일에 전반 해상에서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리요 언제나 깊이 마음 쓰시며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나라의 곳곳마다의 훌륭히 일떠선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에도 뜨겁게 우려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대성산 지도국 책임부원 좌광영 동무는 훌륭하게 꾸려진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대할 때마다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끝없는 혼신의 세계가 우려와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현대적인 문화정서 생활기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민이 군문명의 진정한 주인으로 참담 향유자로 되고 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 사회주의자국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에 받쳐진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 위민원신의 세계를 이야기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능남 물놀이장에 건설될 때에도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을 찾아주시어 자신께서 구상하신 것을 직접 구림으로 구려주셨고 또 문서물놀이장의 형성안을 무려 116건이나 보아주시면서 하나하나 지도해 주셨습니다. 종종 나라의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인민들의 웃음소리는 우리 인민들이 최고의 문명을 향유하도록 해주시려고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려하는 청비서 동지 애국원신이 나온 자랑찬 결실입니다.
0: 격정 없이 돌이켜볼 수 없는 지난 12여 년간 나라의 명당 자리들마다에는 마식령 스키장과 양도온천 문화휴양지,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생활 거점들이 훌륭하게 꾸려져 인민들에게 기쁨과 낭만을 한껏 더해주었습니다.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원 김정철 동무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바치시는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사랑은 외진 산골과 모나먼 탄광마을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그 어디에나 가닿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속탄공업을 지켜세우며 전국의 탄광마을을 현대적으로 개발시킬 때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에 접하고 정말 어느 나라 인민들이 격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구 어느 탄전에 가보아도 탄부들을 위한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이며 현실적인 노선과 정책을 책정하고 구 실현 방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며 하늘 같은 구사랑 구운 덕에 속탄 중산 손가락 바다배갈 불같은 유리가 차넘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구 어디서 살든 이 나라 국민이라면 다같이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탄부들의 수고를 구 누구보다 간높이 헤아려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만이 내리실 수 있는 대용단입니다.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던 이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더욱더 가슴 뜨겁게 절감하는 것은 위대한 오보이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구의의 인민으로 살고 있다는 끝없는 행복과 궁지입니다.
0: 진정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

0: 제도의 번영을 위해 순관 예산과 포부가 담긴 혁명적인 노선과 정책들을 제시하시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오. 인민의 모든 꿈과 염원은 반드시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1: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철강제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새로운 5기능 기획기간, 기간공업 부문의 생산 토대를 질적으로 다지어 경제 전반의 장성 발전을 강력히 담보하는 것을 중요 과업으로 상정시킨 당의 의도를 모든 종업원들에게 깊이 해설해주면서 생산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곳 노동계급은 세계준 세계력 창조의 기치 높이 건공기 연소식 가열로 가수 발생노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아변강제의 생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생산 현장의 좌지를 정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며 힘있고 격동적인 호소와 능숙한 군중동원, 혁명적인 사업기풍으로 대중의 혁명적 요리를 총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용의공들은 연료 소비량을 줄이면서도 일당 생물 생산을 최고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산소와 가스 생산을 맡은 노동자 기술자들은 예비 부속품들을 원만히 갖춰놓고 설비 점검 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질 높은 산소와 가스가 생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변강제의 생산을 담당한 노동계급도 설비 보수를 예견성 있게 진행하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0: 당이 원대한 국토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도로의 기술 개건을 적극 타고치기 위한 사업을 심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도로들에 대한 보수 계획을 명확히 세운 데 맞게 도로의 평탄성과 안전성, 문화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보장공사를 실속 있게 타고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에서는 시 군들의 도로 상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한 데 기초해서 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로 관리와 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도 도로 개건 공사에 필요한 노력과 운반수단, 자재보장 대책 등을 제때에 따라 세우면서 기계화 비중을 높여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 도로지도국에서는 지방의 각 도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과 계절적 조건에 맞게 도로 보수와 관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요구성을 높이는 한편 도로 기술 개건에 필요한 자재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1: 다음,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가 7월 28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사기 협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기업체들이 무역과 투자, 경제협조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둔 25건의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내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내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도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경희하는 정비소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새로 건설된 운수물놀이장에서 있은 실제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방송극 사랑의 차츰소리.
1: 아니 이제야 오시오? 아니 어디 갔다가?
2: 어머니.
1: 아이고나.
2: 접니다.
1: 아이고. 아니
2: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1: 별이 아버지라고만. 어서 들어오게.
2: 예.
1: 어? 에이구, 난 또 우리 영감인 줄 알고.
2: 예? 아버님은 어디 가셨는가요?
1: 알게 뭔가. 아침에 나가서는 글쎄 요지가 안 들어와 이러지 않나.
2: 아직도요?
1: 어.
2: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
1: 참. 아니, 내일이 영감 생일이 아닌가. 그래, 별이 엄마랑 애들이 생일상을 차리는 문제랑 두루두루 토론하자고 아 지금껏 기다리다 방금 갔네.

0: 나도 그래서 일을 끝내자마자 늦은 고름을 한 건데.
1: 그런가? 어, 그 헌데 자네 설비과장 일은 잘 되겠지?
0: 아, 그럼요.

0: 아니, 아버님이?
1: 영감, 정신이 쑥. 아, 지금이 대체 몇 시요?
2: 로친, 맞춰보. 내 오늘 어딜 갔다 있는지. 완공된 저기서 문수물 노래장에.
1: 아니,
2: 별이 아버지도 마침 와 있었구만. 네.
0: 아버님, 그러니 우리 물놀이장을요?
2: 아.
0: 그런 걸 공연이.
2: 이복의 사위, 물놀이장에 권모형부터가 아이 혼을 다 싹 빼더라니까.
1: 예?
2: 자넨 참 좋겠어.
1: 넌 영감도 참. 아니, 아무리 그렇더래도 아, 저 시계를 좀 보라고요. 이거야, 아, 간이 말라서.
2: 로친, 아, 한껏 즐기고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느라니. 아닌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니. 아, 글쎄, 그 안에 야외 물놀이장과 실내 물놀이장까지 있어 사계절 물놀이를 할 수 있고 또 각종 현대적인 유희시설과 운동실, 체육관, 편의봉사시설들을 비롯해서 아 그야말로...
1: 아이고, 나도 신문이랑 텔레비전을 보고 아우다. 다른 나라에는 기껏 6개밖에 없는 최신식 물 미끄럼대가 고갠 14개나 되고요.
2: 어이구나.
1: 수용수조, 파도수조, 초음파수조, 폭포수조에 하여간 다 돌아보제도 하루품에 모자란다는 걸 영감 혼자 다 하는 것 같소다래. 그렇지 않나, 이 사람아?
3: 예, 어? 옳습니다.
2: 그래, 그래. 하여간 희한하기가 이를 데 없다오. 네, 그 조금만 젊었어도 한번 가보는 건데.
3: 아버님도요?
2: 그럼
3: 좋습니다. 내일이 마침 아버님의 생신날이겠다. 부모님이랑 함께 물놀이장에 가서 한껏 즐겨보십시오. 이번엔 진짜 구경을 하시란 말입니다.
2: 그게 정말인가?
1: 아이고, 아이고, 야, 이 사람아. 아니, 이륜에 난 우리가 젊은 축들 속에 잔뜩 끼어서 어쩌겠다고. 사람들이 웃네, 웃어.
3: 야, 그거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엔 노인들을 위한 독수토도 다 마련되어 있답니다. 순간에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독수토가 말입니다.
1: 아이구나.
2: 그게 정말인가? 로친.
1: 예.
3: 아, 그뿐인 줄 아십니까? 아이들을 위한 아동물공원, 아기를 안고 오는 어머니들을 위한 수조까지 다 있습니다. 그야말로 남녀로서 각계층이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인민의 물놀이장, 물유희장입니다.
1: 저런.
3: 아버님, 어머님, 그 모든 것을 바로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께서 112호권의 물놀이장 형성 도안을 보아주시며 하나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나라 일에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이른 새벽과 깊은 한밤에도 문지는 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시어 공사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답니다.
2: 우리 원수님께서?
1: 원수님께서? 예.
3: 그이께서 안겨주신 사랑의 물궁전에서 한번 청춘을 되찾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2: 좋구만. 로친.
1: 예.
2: 그날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
1: 예, 그렇지 않고요. 그래. 아니고 말만 들어. 아이고, 나.
2: 그래, 여보. 가겠어, 안 가겠어?
1: 저 쓰다. 나도 가겠어다.
2: 그렇지.

0: 물놀이장 관리 운영에선 첫째도 둘째도 설비 관리가 기본이야. 그러니 책임성을 더 높여야겠어.
1: 알았습니다. 그럼 믿겠어. 걱정 마십시오.
2: 과장 동지!
0: 아니, 연희 동무가 웬일이오?
2: 야, 과장 동지, 저 안내 장식탑에 설치한 시계 말입니다. 어? 뭐든지 며칠 됐는데 아직 대책이.
0: 시계?
2: 예.
0: 그거? 인천의 제약이요.
2: 예.
0: 지금 수리공들이 모두 펌프실에 들어가 그러지 않소.
2: 아니, 그럼 언제?
0: 야, 연희 동무요. 자, 좀 둘러보. 우리 물놀이장은 당에서 품들여 마련해준 현대적인 설비들로 꽉 차 있지 않소. 그야말로 하나의 큰 공장과 맞먹는단 말이요. 그 숱한 걸 정상 가동시키자고 해도 품이 헐치하는데 그 후회복이요.
2: 예? 또 후회요?
0: 아, 인차수리 하잔데.
2: 아, 정말.
0: 참, 연희 동무.
2: 예.
0: 오늘이 우리 장인의 생일.

0: 일인데 물놀이장 구경을 하시겠다는만.
1: 어머나.
0: 그럼 이거 동무가 안내를 좀 맡아줘.
1: 예.
0: 아, 저기 마침 들어들 오시는만.
2: 아, 이거 정말 굉장하구나. 예. 굉장해.
1: 아이고나.
2: 그렇지. 아, 여기가 정말 물놀이장이 맞긴 맞어.
1: 그러게 말이오다. 아니, 너무 황홀해. 말이 다 안 나갑니다.
0: 아버님, 어머님, 오셨습니까? 우리 연희 동무입니다.
2: 그런가?
1: 그런가?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아,
2: 수고합니다.
3: 아버님, 생신날을 축하합니다.
0: 아이고, 고맙습니다.
1: 연희 동무, 물놀이장이 정말 희한하오다.
3: 어머님.
0: 아버님, 점심 식사는 이미 토론한 대로 손님들도 통해야 하니 여기 물놀이장에서 가까운 총리벽 식당에 물려놓았습니다.
1: 그런가?
0: 제 먼저 거기 가 있겠으니 12시까지는 꼭 오셔야 합니다.
1: 에이, 그렇지 않고
0: 오지처럼 또 지각하지 마시고요.
2: 알겠다니까. 이 귀가 절도록 들었네. 아, 벌써 몇 번째나 말하나.
1: 밥 넣으라고. 내가 곁에 있으니 오련하려고. 내가 책임지지.
2: 그렇진도.
0: 연희 동무, 그럼 부탁하오.
3: 예, 맘 놓고 식사 준비나 잘하십시오.
1: 아이고, 이보 연희 동무.
3: 예.
1: 이 모든 걸 다 우리 원수님께서 마련해 주셨단 말이지요.
3: 그렇습니다, 어머님. 우리 문수물놀이장은 경리하는 청수동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종합적이고도 현대적인 인민의 문화수식터입니다.
1: 아, 그래.
3: 저길 보십시오. 저렇듯 현대적인 물미끄럼대의 발판 하나에도 수조 하나, 타일 하나에도 지역 우리 봉사자들의 이 벽장에 이르기까지 그 위에 용도의 손길이 가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그 가슴 뜨거운 낮과 밤을 다 알기에는.
1: 아이고.
3: 참, 아버님. 저기 급강한 물미끄럼대를 보십시오. 산복의 무더위가 계속되던 깊은 밤, 저 높은 곳에까지 오르신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경사각도가 더 아찔하고 난도가 높게 설치해주자고. 그러면 새 것에 민감한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허탕하게 웃으시었습니다.
1: 정말. 아이고, 보기만 해도 아찔한 게. 아이고나.
2: 아니, 우리 원수님께서 저렇게 높은 곳에까지 오르셨단 말이오?
3: 예, 아버님. 자, 이제는 어서 준비 운동을 하십시오. 그럼.
1: 연희 동무, 고맙수다.
2: 자, 그렇지.
1: 예.
2: 뭐라고 있어. 우리도 어서 저 사랑의 물결에 몸을 씻자고요.
1: 그러자요. 에이구, 애들처럼 덤비긴 왜. 아이고, 왜 그렇게 덤비시오.
2: 그렇지. 아, 뭐 동작이 그리 굴뚝.
1: 예? 예?
2: 자, 그럼 난 물에 먼저 들어갑니다.
1: 아이고, 저런 영감. 아, 같이 가자고요.
2: 그나 로친, 아, 여기 독수토로 빨리 올라오라고요.
4: 갑니다. 하이요.
1: 예. 아니, 저건 뭐야? 저건 뭐야? 멋있어라. 아이고, 영감, 난 저기 관성열차식 물미끄럼때부터 먼저 타겠구나.
2: 뭐라고? 아, 독수 소리 때문에 안 들려. 저렇지, 저거 어디로 가는 거야? 저것 봐라, 물미끄럼때로 혼자 타자고. 저렇지, 로친, 아, 기다리라고요. 같이 가잔데.
1: 정말 좋다. 아이고, 뭐니나. 아이고, 이 영감이.
2: 자, 내려간다. 으차. 야, 멋있다. 정말 굉장해. 아니, 멋진 인상이 왜 그랬어?
1: 말도 마시오. 난 저 물미끄럼대를 탔다가 이 심상에 단 내려앉았수다. 아이고, 그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온다는데.
2: 아이고, 그래도 오늘 보니 여친이 그 듣기 싫은 그 고함 소리가 금강산 소녀의 노래 소리 같던데 뭘.
1: 예? 이거 참 영감도.
2: 여친, 난 좀 뭘 모르고 저 파도 수조에 뛰어들었다가 아이고, 글쎄 갑자기 동해 파도 같은 물 폭포가 삽시에 덮쳐든다는데. 아이고,
5: 제 혼자 영감한 척 하시더니.
2: 그래, 그래. 아, 정말이지. 여기에 해금강의 풍채가 없나? 지하명승 용문대굴의 절경이 없나? 아름다운 금강산의 기암괴석과 같은 휴식터들과 식당, 봉사망들까지 그 쭈니 차려져 있으니.
1: 정말 그렇수다. 아이고, 좋다. 어? 가만, 식당. 어? 용감, 이거 12시가 다 되지 않았소?
2: 벌써? 어디? 이도 친도 이제 늙었구만.
1: 뭐요?
2: 아, 로파심이 많아졌다 이 말이요. 저길 좀 보라고요. 아직 한 시간 남짓이 시간이 있는걸.
1: 어디요?
2: 아, 저기 탈의실 앞에 있는 안내 장식탑에 설치한 시계가 안 보여요?
1: 어? 아이, 정말 그렇수다. 에이구, 내 공연이.
2: 여보, 로치.
1: 예.
2: 또 즐겨볼까?
1: 그러자구요.
2: 가만. 이젠 저기 가서 한번 교랑 타기나 해봐.
1: 아니, 용감. 아니, 그 나이에 어쩌려고. 아니,

0: 여보, 우리 도착하셨어?
1: 아이, 속상해. 아직도 보이지 않아요.
0: 뭐요?
1: 분명 12시라고 말했지요.
0: 그럼. 아니, 그만큼 시간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정말. 아, 그 늙으면 아이가 된다는 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1: 뭐예요? 당신 정말?
0: 됐어. 여보, 그 식당 안에 들어가보. 친척들이랑 아버님의 장기 친구들까지 숱한 사람들이 기다리는걸. 아, 이러다 정말 대사 망치겠어. 자, 이거.
1: 아니, 여보, 혹시 이거 무슨 일이라도?
0: 여보, 내 얼른 물놀이장에 갔다 올 테니 당신이 들어가 손님들에게 다시 양해를 거, 어?
1: 아니, 여보, 여보!
0: 아니, 그렇지. 거기서 뭘 그리 쳐다보는 거야, 어?
1: 영감? 저게 대체 뭐야?
0: 뭘 말이야?
1: 아, 저기 저 바가지처럼 생긴 건 말입니다.
0: 바가지?
1: 응.
0: 저런? 그렇지.
1: 예.
0: 저건 바가지가 아니라 물덩이요, 물덩이. 그 정말 신통하다.
1: 저거, 저걸 보신 물덩이가 기울어지우다. 아이고, 저러다 거꾸로 뒤집어지면.
0: 아, 별 수 있다오? 밑에서 올려다보던 저 숱한 사람들이 아, 영락없이 벼락을 맞지. 물벼락을 말이오.
1: 정말 신통하오다.
0: 그렇지. 아, 여기 와보니 아, 10년은 더 젊어지는 것 같소.
1: 예.
0: 정말이지. 이 물놀이장의 곳곳에서 오직 인민, 인민을 부르시는 우리 원수님의 자유로운 그 음성이 들려온 곳만 같고.
1: 영감.
2: 야, 어머니, 어디 계시는 거야 지금껏? 야, 아니, 아버님 아직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0: 아니, 연희 동무, 네, 그러.
1: 네.
2: 과장 동지가 12시까지는 식당을 꼭 오시라고 했는데.
1: 이거 이보라고. 아직 시간이 되려면 멀었어. 저 시계를 좀 보라니.
2: 야, 참 속상해. 어머니, 어. 저 시계는 뭐 준 겁니다. 어, 벌써 13시가 다 되었는데요, 뭐.
0: 뭐라고?
2: 아니,
0: 아니, 시계가 멎었다?
1: 13시?
0: 아플싸.
1: 영감, 이걸로 줘.
0: 로친! 같이 가자고요.
1: 에이고, 아이고, 좀 빨리 따라오라고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물놀이를 하느라 맥이 빠져. 그래, 아이고, 괜찮아.
1: 영감도 늙긴 늙었으다. 아니, 이젠 시계가 뭐 준 것도 가려 못 보시오.
0: 아이고, 참. 맴돌 알턱이 있었나.
1: 아이고. 이제 사이랑 애들한테서 싫은 소린 잘은 듣겠소다. 늙은 것들이 철부지처럼 물놀이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말이오다.
0: 아유, 그런데 난 그렇다 치고 너치는 왜 못 봤어?
1: 아니, 그럼 잘못은 나한테 있다는 거요?
0: 아, 무슨 말대꾸질이야? 아, 자기가 책임진다고 해놓고선.
1: 에이구, 이게 무슨 망신이람. 누가 보시오, 너망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나. 아이고, 뭐라지요? 어서 뛰자고요.
0: 뛰자. 뛰자. 어이구, 저길 보게나. 동갑내기가 이제야 나타났군. 아, 여러분네들. 아휴, 이건 늦어서 정말 안 됐수다.
1: 예.
0: 아, 내 오늘 무슨 실수를.
2: 야, 아버지,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1: 아? 에이, 참, 어머니. 아이고, 별이 엄마야. 이거네, 무슨 정신에. 아이고, 시계가 뭐 준 것도 모르고.
2: 예? 시계라니요?
1: 아, 그 안내장 시탑에 설치한 시계 말이지요.
3: 예.
1: 우리도 전에 그걸 모르고 2시간이나 늦어 나왔다고.
2: 어? 아니,
1: 그 통에 세월이야 가버라지 하며 실컷 놀았지요. 또래요.
0: 아, 정말이지. 내 오늘 별 세상에 갔댔수다. 별 세상에요.
1: 그러니 그 아주머님 넨 오늘 늦긴 했어도 행복한 지각을 한 셈이오다. 안 그렇소?
3: 예.
0: 자, 이젠 그만들 웃고 어서 식당으로 들어들 가자고요. 어서요.
4: 예.

0: 영감, 아, 그 창밖을 내다보며 뭘 생각하시오?
1: 러친, 예. 오늘 물놀이장에서 장시간을 보냈는데도 아직 직성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아 그래.
0: 예?
1: 내일은 그 우리 동갑내기들을 추동해가지고 또 가봐야 할 것 같소.
0: 아이고, 영감도.
1: 아, 땅의 사랑 속에 세월은 점점 좋아지는데 내 나이 70고개인 게 아쉽거리요.
0: 에이그, 그거야 당신만 그렇소. 나이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지요.
1: 아, 가만. 그 아까 낮에 식당에서 나올 적에 사위 그 사람이 직장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가면서 저녁엔 집에 들리겠다고 했는데,
0: 예?
1: 왜 요즘 안 올까?
0: 아니,
2: 아버님,
0: 아버지,
2: 어머님,
0: 어머니.
1: 어, 봄이 제소리를 하면 온다더니 이제 오는구만. 아니, 임자 얼굴색이 왜 그리 어두운가? 응?
0: 아버지, 별이 아버지가 글쎄.
1: 그 무슨 일이 있은 게 아니냐?
2: 아버님, 제가 일을 쓰게 하지 못했습니다. 전 정말이지.
1: 아니,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린가?
0: 아버지, 방금 전에 별이 아버지한테서 들었는데 글쎄 오늘 일꾼들로부터 문수물놀이장의 운영 실태를 다시금 세심히 여의하시던 우리 경리하는 청기사 동지께서 며칠 전부터 안내 장식탑에 설치한 시계가 모조 있었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대요. 경리하는 청기사 동지께서는 일꾼들이 시계가 모진 것을 별치 않게 생각하면서 제때의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인민들이 참시나마 불편을 느끼게 한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민을 위해 홍보하는 우리 일꾼들의 심장이 모진 큰 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엄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1: 일꾼들의 심장이 모진 큰 문제로?
0: 어쩌면.
2: 아버님, 제가 우리 이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청피소 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을 가슴에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경의하는 청피소 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결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따로 없다고, 우리 일꾼들은 그런 관점과 일본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우리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에서 순간의 멈춤도 몰라야 한다고 다시금 졸졸히 당부하셨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절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만.
0: 우리가 뭐라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그렇게까지.
1: 세상에 이런 사랑도 있다니. 종영, 이 땅에 흐르는 우리의 시간, 인민이 누려가는 행복의 그 시간은 위대한 우리 오보이의 사랑과 헌신의 역사가 되어 끝없이 흐르는구나. 얘들아.
2: 아버님, 전 오늘 똑똑히 알았습니다. 영원히 울려갈 저 문수물놀이장의 시계 초침에 언제나 이 심장의 박동을 맞춰 살렵니다.
1: 그래야지.
0: 그렇지.

그렇다. 물놀이장의 시계는 오늘도 전해간다. 위대한 오버이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그 세계를 길이 전하며 순간의 멈춤도 없이 끝없이 끝없이

지금까지 할아버지 덕배의 한장석, 덕배의 초 웅정의 심현숙, 덕배의 사위 한수의 방평님, 련희의 김초양, 한수의 아내 수옥의 허순영, 로인의 최석영, 설아의 김정희. 이상 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곽이온 남자 김정희 연출 김은조 편집 사랑의 처침소리 방송국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내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내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도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